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참나.

눈빛으로 바라봐서 아프다고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앉았는데 아무래도 머리에 혹 난 것 같아요. 이럴 땐 우리 모두 모르는 척, 안 들린 척 좀 해주면 안 돼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뻑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너무 또 그렇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럴 때 있죠. 그러면 저는 너무 아프면 이렇게 티 안 내면서 슬쩍 만져봅니다. 혹시 피나나. 혹시 피나나. 손을 싹 보면, 아, 그래도 피는 안 났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안도의 한숨. 자, 직관적인 성우입니다. 8258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세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중국의 한 남성이요, 새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 34층 주택을 구입했지만 4년 뒤에 해당 건물이 실제로는 32층까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서 화제인데요. 이 남성은요, 당시 인근 마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34층 주택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4년 뒤 입주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탁식 들었습니다. 아, 박신영 씨가 이 노래가 익숙하면 이미 Z세대는 아닌 겁니다. 제가 Z세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Z라고 하는 거부터가 Z세대가 아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Z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Z세대? 예, Z세대? Z-Generation? 예. 아, 당연히 아니죠. 제가 무슨 Z세대 특징, 특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저는 이 노래 상당히 익숙합니다. 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세대예요. 그렇게 정리하죠. 신세대. 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합니다.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들을게요. 5143님이 청해 주셨고요. 2부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됐고요. 아, 잘 아시죠? 음악 앨범에서는요,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 그 다양한 많은 선물 가운데, 비건 식당 시식권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블로그 안개소녀의 놀이터, 안개소녀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후에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라따뚜이 찹스 스테이크 피자를 주문해서 드시고요. 심지어 금액이 남아서 빵까지 야무지게 챙겨 드셨다고 하면서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아, 맛있어 보이네. 네. 세 분 또는 네 분이서 드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비건이십니까? 네, 비건 음식들 좋아하십니까? 원하는 메뉴로 시켜 드실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고요. 안개소녀님 후기 감사드리고요. 혹시 비건 식당에서 식사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요, 동작구 상도동 쪽에 있다고 하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화요일 아침 일상 쓱 보내주시고요. 그럼 쓱 시식권 또 넣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비건들이 또, 전 세계 비건들이 한식에 지금 막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비건 음식 중에.

우리 누아 우리 그 신세대들은 또 누아르, 예, 누아르 기억하잖아요. 누아르 영화 한 장, 홍콩 누아르 한 장면처럼. 그래요. 아 이거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특히 남자들은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순간들이 뭐 생각보다 자주 찾아와요. 예, 뭐 그리고 아주 그 의외의 공간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샤워 딱 끝나고 거울을 딱 보면서. 자식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남자들 그게 있어요. 그게 운전하면서 오늘 운전 좀 괜찮은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여성분들이 진짜 이해 못할 거야. 제정신이야 지금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탁 안전벨트를 또 푸시면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멋짐이 그냥 폭발한 거지. 그래서 나 좀 멋진데? 뭐 이런 거. 예.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도 좀 멋진 선물 드리려고요. 그 세계 5대 미강이죠. 한강 유람선 탑승권. 한강 유람선 탑승권을 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김혜정님, 친구가 떡볶이를 먹자고 해서 어디서 먹을까 했더니 집으로 놀러 오면 해준다고 하네요.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친구 요리 솜씨를 뻔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가고 있는 발길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크게 무리 안 했으면 좋겠다, 친구야. 그러니까 약간 그 임상실험 대상이 되시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럴 때 저 같으면 떡볶이 사가겠어요. 네, 떡볶이 사가겠어. 그 친구 뭐 요리 실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조금 위험한데, 위험한데. 9405님, 드라이브스루 커피를 사 먹는 로망이 있어서 남편 옆에 태우고 처음으로 도전했는데요. 코너에서 바퀴가 딱 끼는 거예요. 뒤에 차들은 쫙 밀려 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남편이 와중에 세상 태어난 목소리로 핸들을 부드럽게 돌려봐. 부드럽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저는 빨리 알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남편은 왜 화를 내냐고 짜증내고 다시는 안 갈 겁니다. 트라비스로.

음악 앨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게시판에서 당첨자 명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9012님, 차디, 저도 참여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데이빗 게런스의 데스파시토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0: 이런 문자가 왔네요.
1: 5542님, 시험 기간이라 애 붙잡고 공부시키는데요. 국어 문제집 푸느라 지문 읽다가 갑자기 우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2: 풍뎅이가 죽었대잖아. 아니 풍뎅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아 슬퍼서 못 풀겠어.
1: 시끄럽고 문제나 풀어라. 응?
0: 아 그래요. 또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1: 2281님, 남편한테 10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깨톡으로 보내주면서요. 이것 좀 프린트해줘.

0: 그렇죠. 안 되겠다.
1: 네, 안 되겠다.
0: 이 남편 안 되겠다.
1: 그렇습니다.
0: 뭐, 아니면 뭐, 이 아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네네. 네.
1: 이 시부모님 안 되겠다.
0: 아니, 다.
1: 이 부장님 안 되겠다.
0: 네. 네. 이 시누이도 안 되겠다.
1: 이 시누이 안 되겠다.
0: 이 과장.
1: 그렇습니다.
0: 다 이 부장.
1: 됩니다. 네. 네.
0: 이 대표. 네. 뭐 다 네. 됩니다.
1: 네.
0: 자, 오늘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1: 아, 1등에게는요. 네. 여러분들 기뻐해 주십시오.
0: 아, 왜요?
1: 웰컴 100입니다. 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 그래요? 일단
1: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린.
0: 네.
1: 이 선물이 드디어 음악 앨범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0: 뭘까?
1: 세계 5대 미식의 도시죠?

0: 없다면서. 아니 15년생 윤서아 없잖아. 그러는데요. 이 사람아, 우리 애는 17년생이야. 17년생. 아. 애도 무남동녀 딸 하나 있는데. 서아 17년생이라고.
1: 17년.
2: 그렇습니다.
1: 무려 2년을.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딸은 뭐 딸이 또 있으신가요?
1: 아니 이제 뭐 어디? 그 부모들이 그런 거 있잖아. 아, 우리 애는 좀 안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아기처럼 안 컸으면 좋겠다. 머물러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이를 점점 이렇게 좀 적게.
0: 아니 15년생이면 더 올린 거예요.
1: 아 근데 이게 참 그 같은 아빠로서
0: 그렇습니다.
1: 좀 부끄러운데. 아니 아빠
0: 있어.
1: 우리는 알지. 우리는 그냥
0: 있으세요?
1: 아유.
0: 살짝 얘기해 주세요. 몇 년생이죠?
1: 개인 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시대 정신이야.
0: 아, 그렇죠.
1: 이거 이제 개인 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0: 해킹할 수 해킹.
1: 발설을 이렇게 하라고 해.
0: 네네네.
1: 아무리 방송이지만
0: 그렇죠.
1: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0: 아, 죄송합니다.
1: 이 사람이.
0: 개인정보 유출 정말 위험합니다.
1: 개인 정보 유출.
0: 여러분들도.
1: 경고. 조심해 주세요, 진짜.
0: 알겠습니다.
1: 네, 개인정보.
0: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도.
1: 바짝 차려야 돼요.
0: 네네.
1: 근데 모르시는 아버님들이 꽤 많아.
0: 야.
1: 병원에 가서 혼나는 모습을 많이 봤어. 아니, 애 생일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0: 저는 어디 짧은 네. 영상을 봤는데, 외국이었는데,
1: 네.
0: 아버지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 아들 제일 친한 친구 이름 한 명 대보세요.
1: 아, 이름
0: 친구로 이름을 못 대더라고.
1: 우리는 뭐 그냥 대충 하는 사이까지 뭐 다 알지.
0: 두두두 나오죠. 두두두.
1: 개인 정보라도 얘기할 네네네. 수는 없지만
0: 네네.
1: 다 알지.
0: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처럼 수수수 나오죠.
1: 어우,
0: 명단이
1: 뭐 그냥
0: 그렇습니다.
1: 네. 한번 만난 애까지 다 알지.
0: 그렇죠. 네, 그런 거 아셔야 돼.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1: 이해할 수는 없지만
0: 그렇습니다.
1: 자, 그래요.
0: 네.
1: 1820님. 저 첫째 임신해서 발바닥이 쥐나서 힘든데 옆에서 발바닥

0: 씨가
1: 혹시 종이 조각 하나라도
0: 네. 네. 네. 종이에 비일까 봐 종이 비면은 그쵸, 너무 그쵸. 아프거든요. 그런 거 할까 봐 머리를 계속 그 네네네. 요 자세 있잖아요.
1: 그. 근데 뭐 이런 애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아. 약간 좀 뭐 좀 너무 깨끗한 걸 좋아하고 뭐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네. 아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전문적인 의견 아니고 네. 뭐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친구들일수록 똑똑할 수 있어요.

0: 느낌이었어요. 네. 자, 산타나 미셸 브랜치의 I'm Feeling You 듣고요. 4부에 돌아오는데요. 오늘 주제, 아, 얘 정말 안 되겠는데?
1: 이 녀석 안 되겠다. 이 사람 안 되겠다.
0: 네. 네.

0: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예전에 저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1: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0: 예예.
1: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굴보이스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얼굴은 별로란 얘기죠?
1: 얼굴도 좋죠. 예.
0: 혜수야 넌 그대로다.
1: 아 그래요? 우리 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문을 열었고요. 오늘 김인석 씨와 함께하고 있죠.
1: 네.
0: 오늘 주제, 아,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는데.
1: 네. 네,
0: 오늘 주제입니다.
1: 네.
0: 안 되겠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1: 네. 아, 3357님. 중3 딸 아이가 다 파는 거기 가서 하갈과 담을 통을 사왔더라고요. 누구 주려는 거야? 물어보니까. 아, 기말고사, 아, 주전이거든. 하갈 접으면, 2주전이거나. 아, 기말고사 2주전이거든. 하갈 1,000마리 접으면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데, 이 멍충아.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집 한 장을 더 풀어야지. 답답하다, 답답해. 아. 아, 요거 주식이랑 똑같네요.
0: 아, 그죠, 그죠.
1: 기도 매매법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종목을 분석하거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와.
0: 아, 기도 제목으로.
1: 네네,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서 음성을 듣고 네네네네. 사시는 분들 있으시고, 화면을 약간 매지가이 보듯이 보시면서, 이제, 거기서 뛰는 네,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 그래요. 뭐 이런 분들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0: 네.
1: 아, 시험 공부도.
0: 시험 공부.
1: 네, 샤머니즘으로. 네. 네. 헤쳐나가겠다. 네.
0: 하갈을 접겠다.
1: 하갈을 접겠다.
0: 공부할 시간은 나 하갈을 접지. 왜 하갈을 접어서.
1: 네네네.
0: 아,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1: 이걸로 돌파하겠다.
0: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하갈에 대한 그 어떤 그 거의 신앙 같은 믿음 같은.
1: 믿음.
0: 네. 네네네. 하갈을 믿는.
1: 네네.
0: 그래.

0: 아, 너 못 견디겠다. 얘 어떻게 해야 되죠?
1: 그리고 밖에서 무슨 소리 들으면 문 열고 조용히 좀 하라고 공부하는데 온 집안 식구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네네.
0: 아 밖에서 무슨 뭐 이렇게 사삭사삭 작은 소리만 들려도 아 공부하잖아 좀.
1: 지금 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공부하는데? 뭐 아무것도 못 먹게.
0: 네. 야, 아, 자기야 공부 많이 했어. 네. 나 보지 말고 집중해. 어 반칙 이런 반칙왕 계속 나 보고 있잖아. 와 이러면서 어, 진짜 어우 좀 소름.
1: 와 지금 생각만 해도
0: 좀 소름 돋네요.
1: 네네네. 아 여자친구 본 앞에서 한 대 때리고 싶네요.
0: 그러니까
1: 다 본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
0: 자기는 반칙 금메달 뭐 이러면서. 어우 이거 진짜
1: 아 큰일이네요. 큰일이야.
0: 어, 야 강력, 이거 어떡하지? 강력하다.
1: 네네네네.
0: 오 큰일 났다.
1: 공부 네. 말고 다른 쪽을 또 이제 개발해 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0: 뭐 박사도 종류가 많죠. 연애 박사, 연애 박사.
1: 아 연애 박사 쪽으로.
0: 닥터 러브, 닥터 러브, 닥터 러브, PhD 러브.
1: 예, 그렇습니다.
0: 네, 닥터 러브.
1: 네.
0: 네. 다음 거 갈까요?
1: 그럴까요? 네. 3152님.
0: 네.
1: 학원 처음 갔다 온 날 학원 어때? 하니까

0: 네.
1: 이사할 때 뭘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아, 잘 모릅니다, 저.
0: 우리도 집사람. 또. 아, 아, 여기 개별적으로는 조금 네네, 좀 잘 몰라.
1: 잘 몰라. 네, 잘 죄송합니다. 몰라. 네. 많이 공감해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0: 그러니까.
1: 아,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0: 유추해볼 수밖에
1: 잘 몰라,
0: 없어.
1: 잘 몰랐어요, 솔직히.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0: 김 PD가 모를 때만 집사에게 나온다고. 아, 그럼 그렇지 뭐 어떻게 해요?
1: 근데 네. 연초에 또 보시잖아요.
0: 네, 네.
1: 연초에 안 보시나요?
0: 아, 저는
1: 표정비가 안 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계님, 네. 가족 캠핑장 갔을 때 땔감 가지러 간 남편이 하도 안 와서 보니까 옆 캠핑장 여자들 불 피워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 가족들 그래요. 우리 가족들 아 추워 빨리 불 피워야 되는데 아 너무 추워 아빠 빨리 빨리 그 장작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0: 저 동상이 걸렸어 너무 추워서
1: 아빠 너무 추워요 빨리 불 피워주세요 알았어 아빠가 장작 가지고 올게 하더니 옆에 여자들 불 피워주고 있어
0: 아 여성분들끼리 오셨어요? 아니 그럼 지금 영하 20도인데 아 빨리 피워드려야지
1: 아 추워서 어떡해요 여성분들은 따뜻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0: 아빠 손

0: 비의 Feel It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아, 그 뭐 캠핑장에서의 그 상황 때문에
2: 많이들 충격과 공포.
0: 아,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또
1: 같아요. 가족을 버리고
0: 노래가 나가는 동안 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대해서
1: 그렇습니다.
0: 네, 이런저런 분석. 그리고 혹시 뭐 근시는 안 했겠지만 불을 지피는 사이에 아, 오늘 뭐 직원들이랑 저쪽에 놀러 왔는데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셨겠죠. 설마 뭐 이렇게 아 이게 또 이게 상상이 또
2: 아빠 네. 막 이러면 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0: 어, 저 뒤에 가족이 왔나 보네요. 네.

0: 강력히 규탄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강력히 규탄합니다.
1: 물러가라.
0: 아, 그래요. 깜짝 놀랐네. 네. 어, 그 비슷한 계열의 사연들이 좀 있어서. 아, 그럼, 또, 네, 충격적이에요. 아, 또. 충격적이에요.
1: 박건희님, 네. 저희 집 딸 시험 2주 전부터 책상에서 뭘 열심히 쓰길래 아유 공부하나 보다 했더니 반 친구들에게 시험 잘 보라고 응원반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해. 영수가 시험 잘 봐. 우리 다 같이 웃는 얼굴로 만나고 더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자.
0: 내가 늘 너 응원하는 거 알지?
1: 나보다 네가 더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리게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작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남사 진입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도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호두 휴게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천안호두 휴게소 부근의 작업은 현재 갓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의 정체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양방향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방향 잠실 철교에서 동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하남 쪽으로는 성수대교 부근에서 차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의 하류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문어 구리 쪽 방화에서 월드컵 대교, 양화대교에서 동구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 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배우 변요한 씨와 부부가 된 건데요. 문제입니다. 변요한 씨와 티파니 씨는 이 드라마에서 연인 역할로 처음 만났습니다. 송강호, 변요한, 유재명 등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1: 삼식이 삼촌,
0: 2번
1: 부자 삼촌,
0: 3번
1: 철없는 막내 삼촌,
0: 4번
1: 집 좀 치워 삼촌. 아 진짜 들어서 못 보겠네.
0: 리얼한데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입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삼식이 삼촌, 부자 삼촌, 철없는 막내 삼촌, 그리고
1: 삼촌 집 좀 치워 진짜 들어 죽겠네. 아 정말.
0: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1: 연기할 수 있을까요?
0: 박명수 씨요?
1: 야 어때요 지금?
0: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이거 해도 돼요?
0: 완전 메소드였어요. 아, 진짜로.
1: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얘기는 아니군요.
0: 아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누가 쓸까요?
0: 경험상.
1: 아, 연상호 감독님한테 좀비로 좀 해달라고 전화해야 되겠다.
0: 군체.
1: 예, 예, 예, 예.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소녀시대의 노래예요. 소원을 말해봐.
0: 전해라. Just turn it up. That's right.

0: 또 뭐 있지?
1: 형님 그러지 마세요.
0: 형님
1: 그때로 살지 마세요.
0: 고기 사주세요.
1: 네. 아 뭐지? 태진이 나도 모르겠어.
0: 형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웃겨요.
1: 농담을 하자면 그냥 존경한다 이런 건데.
0: 아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장난 삼아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1: 뭐라고요?
0: 형님의 성대는 꿀과 똥이 함께 있다.
1: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0: 아, 장난 농담으로. 예, 예.
1: 뭐 이렇게 저희가 예.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가 이익은 못 드리지만 네네. 그래도 이거라도 하시는 게 어때요?
0: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시는 게.
1: 좀 말씀 이렇게 좀
0: 한여름 밤에 꿀?
1: 어?
0: 꿀성대? 형님 어? 꿀성대예요. 형님 꿀성대예요.
1: 한여름 밤에 꿀.
0: 어, 꿀.
1: 그 노래 그 노래 되게 좋은데.
0: 그 산이 씨 노래.
1: 예, 예, 예.
0: 그 노래 아닌가?
1: 그거네, 그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이제 예. 들어볼게요. 첫 번째 힌트. 여러분 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0: Like that? 아니네 아니네.
1: Like that?
0: Like that?
1: 어, 이 노래 아니겠는데?
0: 아 이거 뭐지?
1: Like that?
0: 아,
1: 아 like 이거, that. 이거 아는 노래야.
0: 아 진짜요?
1: Like that?
0: 어, 이거 한 두 번 연속 가능할까요?
1: 예, 예.
0: Like that? 이게 약간 효과음 같은 거예요?
1: 나나나나나 들려 나나나나나나나 들려 뭐지? 나나나나나나 들려 짜지다다나따따따라다따라다 여자 아이돌이고 난선이
0: 아 만약에
1: 아 뭐지 아 내가
0: 지금 지금 약간 허밍으로 하신 게 맞다면 진짜 감각 좋으신 거예요.
1: 감정이 나는 너의 날이 나 들려 맞는데
0: 아 뭐야
1: 나는 아 그 누구지 아 미치겠네
0: 아 뭐야
1: 약간 옛날 가수야.
0: 저는 진짜
1: 약간 지금 아이돌은 아니고
0: 다비치.
1: 다비치!
0: 다비치?
1: 파리파리!
0: 진짜요?
1: 파리파리!
0: 근데 제가 형님한테
1: 아 파리파리 아니야.
0: 다비치 어떤 노래 있지 제목이?
1: Give me a call, baby. Give me a call, baby, baby.
0: 다비치
1: 아니 다비치 노래 뭐가 있더라?
0: 다비치의
1: 아니야 다비치 아닌데 내가
0: 파리파리랑
1: 내가 빨리 오세요 형님 저 좀 불러주세요.

0: 그때 나왔던 노래인데 아. 그때 제가 바보 사냥 노래를 처음에 아. 빠바빠 제 노래도 좋았었거든요.
1: 어, 예, 예.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0: 라이벌은 아니고요, 형이요. 외벌이. 저 혼자 벌고 있었어요.
1: 혼자서 그냥
0: 외벌이.
1: 열심히.
0: 자, 이 노래 저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0: 커피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네. 2부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스페이스앵의 노래죠. 섹시한 남자였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예. 부스팅 앰플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3: 태진 씨 언제 저한테 그랬어요?
4: 이게 아... 지지...

0: 고 외쳤는데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 단계에서 받은 선물 전부 다 반납하고 별다른 인사 없이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전화.
1: 네. 이렇게 좀 쌍막하게 그러세요.
2: 아니 냉정하게 예, 예, 가야죠. 예.
1: 자 그럼 예. 첫 번째 참가자 모시고 네. 문제 풀어볼까요?
0: 에이요 형님 홍철이에요. 농철 퀴즈 가는 거야.
1: 네.
0: 6097님.
1: 예.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에이요.
1: 어?
3: 농철이 형님.
1: 어? 오. 홍철아.
3: 예 형님.
1: 잘 지냈어?
3: 그럼요 형님.
1: 어? 어떻게 지내? 요즘 보니까 여행 많이 다니던데.
3: 아 요즘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좋아요 형님.
2: 아, 조금씩 본인 목소리가 예, 나온다.
1: 예.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예. 아, 예. 그러면 저 노홍철의 트레이드 막 가는 거야? 한 번만 보죠. 가는 네. 거야.

0: 네, 아무거나 주세요.
1: 오, 그래요?
2: 자신 있나 보네.
1: 그러면 이행시의 장인이니까 장인으로 갈게요. 장인. 장. 장.
0: 장난 아니야?
1: 오, 좋은데?
3: 인.
1: 인.
0: 인사해라.
3: 초반의 기세에 비해서.
1: 일단 뭐 저 몸풀이니까 예, 이행시로 가니까 예. 그러면은 저 제가 명수니까 명수 한번 가볼까요? 명. 좋아요. 명.
0: 명령하지 마라.
1: 오, 좋다.
3: 수.
1: 수.
0: 수학.
3: 아, 이분 마무리가 약간 좀
1: 약간 재밌었어요. 수학.
3: 수학.
1: 수학. 수학.
3: 태진도 돼요? 태진?
1: 태진. 마지막 태진.
3: 진짜 어렵다.
1: 예. 태진. 예.
0: 태진까지는 돈을 받아야 돼서 제가.
3: 프로신가 보다.
1: 솔직히 네. 앞에 두 개 별로 했는데 뭔 돈을 받아요.
3: 그러니까요. 돈 받으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1: 태진까지 해보고요.
3: 예, 한번 저희가 네. 판단할게요.
1: 좋으면 제가 선물 하나, 만약에 터지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3: 그래, 그래, 그래.
1: 예. 자, 태.
0: 태토남이냐?
1: 태토남이냐? 예. 자, 진.
3: 진.
0: 진자리 진잔.
1: 돈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6만 원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요. 진짜 좀 실망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네.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예, 장인.
3: 잘하셨어요.
1: 낚였네요, 낚였어요.
3: 어쨌건 예, 완성을 예, 시킨다는 예, 예, 게 예. 대단합니다.
1: 그, 왜 근데 이행 씨의 장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0: 제 친지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1: 저보다 더, 저는 프로 저 선수인데 저랑 자신 있어요?
0: 제가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1: 해봐요.
0: 교회로 할게요, 교회.
1: 예?
0: 교회.
1: 예.
0: 교대로
1: 좀 먹어라, 좀.
3: 회
1: 회전초밥 나오잖아 여기 유부
3: 야 프로는 다르다.
1: 자 그럼 이번에는
3: 예
1: 절간으로 해볼게요. 교회 나왔으니까 절간.
3: 아,

0: 도전.
1: 좋습니다. 도전. 예, 문제 주세요.
2: 객관식 퀴즈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이 편해진 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AI가 만들어낸 정보에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각, 환영 혹은 환청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 환각, 환영, 환청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2: 1번 hallucination, 2번 organization, 3번 imagination.
1: 3초의 시간입니다. 3, 2,
0: 3번.
2: Imagination.
1: Imagination
2: 아닙니다. 가지마, 가지마,
1: 가지마. 아. Imagination하고 올게나이제이션은 알 것 같아요.
2: 네, 정답은 예. 네, 할루시네이션이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1: 할루시네이션.
2: 환각, 환영, 환청.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2: 정보.
1: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예.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지.

드립니다. 자,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라카미 하루끼를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이죠. 하루끼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화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투어스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축제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딱 정착하고 싶은 곳이 생겼을 때 너무 좋죠. 뭐 예를 들어 미용실이나 병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라디오도 그렇고요. 최미선님이 차분하면서도 활기찬 폴킴 라디오 정착할래요. 2482번님께서 처음 듣는데 저 여기 정착해도 될까요? 완전 되고요. 모두 환영합니다. 그 외에도 0224-2749-6224-8805-2228번님 그리고 손문호, 최강묵, 이혜원, 배윤희, 최혜연,

0: 6월 9일 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위너의 밀리언스였고요. 저는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정착. 이 정착한다라는 거는 어떤 안정감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이사를 하고 나서도 그 집에 정착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뚫은 뭐 마트, 주유소 뭐 등등등 그냥 딱 정해진 곳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폴킴의 가요광장도 여러분들께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오늘 1, 2부에는 사연 많이 소개할 거고요. 커피 선물 물론 나갑니다. 3, 4부에서는 사연과 노래와 퀴즈를 넘나들며 제가 또 한번 폴짝 돼볼 거니까요. 오늘 폴짝 데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최애 가수의 노래들 많이 틀어드릴 거예요. 2시까지 꼭 자리 지켜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에 특허받은 제

저한테 오전에 있었던 재미난 썰 아니면은 일어나면서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거 보내주셔도 좋아요. 사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적재폴 님께서 평일에는 학교에서 강사로 주말에는 본업인 연주자로 활동하는 엔잠러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타임이 잘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남들 일할 때 쉬기도 하고 또 남들 쉴 때 일할 수도 있는 게 프리랜서니까요. 네, 일 들어올 때 해야죠.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리센네의 러브 어택 듣고 왔고요.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도 하는 DJ 폴킴입니다. 4029번님께서 깜빡하고 이어폰을 두고 나왔어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그저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네요. 퇴근길도 심심하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 가방 어떻게 들어요? 이거 그냥 핸드폰을 전화통화하듯이 이렇게 들고서 귀에다 대고 들으시면 손목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가광 들어야죠. 어떡해요. 이럴 때 약간 그냥 사색도 하시고 밖에 구경도 하시고 가끔씩 이어폰 동영상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밖에 보고 있는 거 저는 기분 전환에 좋더라고요. 네, 명상한다고 생각하세요. 4124번님께서 전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소식주야인데요. 대식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요. 뷔페 가서 얼마 못 먹고 억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폴킴님도 뭔가 소식자 느낌인데 맞나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저 진짜 많이 먹어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식비가 많이 안 들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야 거기 가봤어? 거기 그 파스타집 가봤어? 거기 양 진짜 많잖아. 이랬더니 친구가 무슨 소리냐며 양이 너무 적어서 자기는 막 네다섯 개씩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거기 가서 돈이 얼마 안 나왔는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많이 먹을 때는 또 많이 먹기도 해요. 7315번님께서 회사 근처 카페 사장님이 이제 저를 외우셨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전 내향인이라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유. 왜요? 이렇게 서로 알아보고 하면 좋죠. 이렇게 내향인이라고 하면 약간 더 아는 척 해주고 싶더라 나는. 우리 7315번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는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가게 안 오시겠죠? 네. 안 해드릴 테니까 가요광장은 계속 오주세요. 안유라님께서 얼마 전 좋아하는 오빠에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그저 귀여운 동생이지 설레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자로 보일까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요거 어렵다. 요거 진짜 어렵다. 이게 사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3: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4: 매일 오후 4시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0: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 퀴즈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찍기만 하시면 돼요. 고생은 저와 우리 제작진분들이 할 거예요. 오늘은 동물 이름 스피드 퀴즈를 해볼 건데요. 벌써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문제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작진 두 명이 저의 설명을 듣고 동물의 이름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60초 동안 10개의 문제 중에서 과연 몇 개를 맞출지, 여러분들은 그 몇 개를 맞출지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0부터 10 중에 아무거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자 5분께는 치킨 상품권 드릴게요. 자, 퀴즈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퀴즈 메이트들 두 분 인사해보시죠.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왜 이렇게 수줍하시는 거예요? 네. 자, 동물 스피드 퀴즈. 저한테 지금 답이 있습니다. 야, 소리 아무 진짜 말이나 뭐 어떻게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1: 양.
2: 양.
0: 아, 에.
2: 염소.
0: 어. 자, 그 다음에는
2: 코끼리.
0: 이번에는 원숭이인데 내가 죽일 놈이지 뭐.
2: 개코 원숭이. 어?
0: 저 이렇게 잘해. 말인데 그 무늬가
1: 말. 얼룩말.
0: 그리고 아
1: 돼지.
0: 어, 얘는 어 제니가 좋아하는 동물이야. 제니.
2: 제니?
0: 블랙핑크 제니가 좋아하는 동물.
2: 강아지?
0: 아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뒤에가
2: 코카?
0: 어. 우! 이거 어 이거는 뭐냐면요. 약간 이렇게 어 조그매. 되게 조그맣고.
2: 미어캣?
0: 오. 이렇게 잘해. 목이 길어요.
1: 기린.
0: 그리고 아 마지막
1: 호랑이.
0: 아 이거 말로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아 코카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2: 코카? 그냥 호주에 있는
3: 만지면 안 되는 동물?
0: 아 그래요? 어머나 코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나 봐. 제니가 좋아하는 거 말고 아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잘 찍고 계시죠?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스테이시의 테리베어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폴킴이 설명하고 제작진이 맞히는 동물 이름 스피드 퀴즈. 과연 제작진분들은 몇 개를 맞힐 수 있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60초를 넘어간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중간에 문제 한 개를 빼먹었어요. 네.

현아 버블팝 그리고 에릭남 피처링 로꼬의 못 참겠어 듣고 왔습니다. 3248님께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하길래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답은요, 앞머리를 다듬었대요. 못 알아봐서 미안해 자기야. 3248번님 아직 많이 멀었구나. 여자친구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 몇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게 앞머리. 앞머리가 있다면 앞머리 길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앞머리입니다. 두 번째, 뿌리 염색. 뿌염, 뿌염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혹시 눈썹 염색을 하는 여자친구다? 눈썹 염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제가 뛰어놀 거예요. 폴짝데이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답 보낼 준비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래 듣고 좀 이따 만나요. 5978님의 신청곡 치스비치. 이름 되게 어렵다. 치스비치 치즈 스텔라장 러비 방문치의 썸머 러브.

대구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바닥만 보고 다니더라고요. 그 신발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네. 아직도 못 샀습니다. 3년이 지나서 지금 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거 뭔지 아시죠? 아, 그래요. 우리 신발 얘기 그만하기로 해요. 5824님께서 우연히 직장 동료분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고향 친구랑 전화하는 거 같았어요. 지방분인 줄 몰랐거든요. 제가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사투리가 지금 정말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막 습득한 사투리와 친구들 사투리랑 제 사투리가 다 섞여서 정말 사투리 못하는, 연기 못하는 그런 사투리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도 가끔씩 흥분하면

님은 누구의 덕후였어요? SES, 보아, 장나라, 최누나 한 명만 뽑으라면 나는 못 뽑아. 왜 자꾸 한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왜 한 곡을 뽑으라 그러고 왜 한 음식을 골라야 하는 거죠?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못 골라 진짜. 저는 아 어떡하지? 그래도 저의 첫 아이돌, 제 인생 첫 아이돌은요 SES가 맞습니다. 보아 누나 미안해. 부리부리님께서 우리 아들은 공룡 덕후입니다. 요즘 아들의 덕후력 때문에 우리 집은 온통 공룡이에요. 장난감, 신발, 옷, 식기, 심지어 욕실 슬리퍼까지 공룡이 도배했어요. 펄키님도 어릴 때 공룡 좋아했나요? 아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아이들은 진화한 것 같아요. 요즘 태어난 애들은 머리도 작고 팔다리도 길고 그리고 공룡 이름들도 외우고, 저 때는 공룡 이름을 외우는 친구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룡의 이름이 다 적혀있는 그런 만화책보다는 그 당시에는 약간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약간 요런 거를 읽었지, 요즘 애들은 저희 때보다 확실히 네,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무슨 사우루스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빵집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사우루스는. 3982번님께서 매번 퀴즈 시작할 때마다 회의에 들어가서 한 번도 참여를 못했어요. 퀴즈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죠? 아하, 회의에 들어가시는구나. 그 혹시 3982번님 머리 길이가 어떻게 되세요? 머리가 좀 긴 편이신가요? 짧으시다면 가발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머리를 덮은 이 귀 안쪽에다가 네, 이어폰을 하나,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꽂고 회의에 오른쪽 귀로 회의를 들으시고 왼쪽 귀로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4부쯤 나오거든요. 한 1시 30분 이후에 하니까 그때 네, 블루투스 이어폰 네, 렛츠고. 폴짝데이,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2구역 덕후왕 선생님들. 폴킴의 가요광장 별그램 통해서 미리 공지 드렸는데요. 와우, 댓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어요. 가요광장의 덕후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리 참여 못한 분들 지금 문자 주셔도 됩니다. 내 최애 가수 마음껏 자랑해 주시고요. 또 폴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최애 곡도 신청해 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뭐라고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BK님께서 저의 최애 밴드는 체리필터입니다. 나는 낭만 고양이. 좋아하죠 저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덕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그리고 서인국의 애기야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서인국님 이 노래 녹음하면서 현타 많이 왔겠는데요. 그래도 이 노래 저도 좋아합니다. 이 멜로디가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부끄러움은 살짝 네, 뒤로 숨겨놓고 들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최애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는 폴킴입니다. 덕질하는 나그네님, 몇 년 전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보고 있어요.
0: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2: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2: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2: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폴짝데이, 사랑 가득한 덕후 선생님들 사연 위에서 폴짝, 애정 가득한 신청곡 위에서 폴짝 뛰어놀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퀴즈 위로 폴짝 올라타볼게요. 우연희 님께서, 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이오아이의 소나기라는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됐어요. 사실 소나기는 뮤직비디오나 라이브 영상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아이오아이 콘서트에서 이 곡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역시 버티면 승리한다. 아이오아이의 소나기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이 노래 좋아합니다. 아이오아이 분들의 노래는 이 감성을 촉촉하게 하는 신나는 곡들도 있지만 감성적인 곡들이 참 많아서 저는 제 취향에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퀴즈 타임. 오늘의 폴짝 퀴즈는 역시 쉽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에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추첨할 거고요. 배달 앱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네, 이건 좀 쉬운데요. 네, 일단 아닌 거를 고르긴 쉬울 것 같아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배달앱 상품권 드릴게요.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알려드려요. IOI의 신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Pick me, pick me, pick me up. 2번 갑자기. 3번 너무너무너무. 4번 나야나. 노래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IOI의 소나기.

하고 열심히 춤추는 노순 오빠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던 레전드 무대, 비스트의 뷰티풀 이 노래 틀어주세요. 아, 가요광장에서 제 최애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가요광장에서 윤두준이 만나고 싶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우리 하이라이트 분들 진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저 하이라이트 분들 뵌 적 몇 번 있거든요. 네. 우리 요섭 씨랑 또 방송도 몇 번 했었고. 네. 요섭님 나와 줄 거죠? 메이야 님께서 저는 시아의 덕후인데요. 15년 만에 시아가 완전체로 활동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시아 콘서트를 가르고 아프지도 않은데 조퇴도 했던 그때가 많이 떠오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아의 근원 목소리 신청합니다. 시아 목소리는 언제나 힐링

비스트의 뷰티풀 그리고 시아의 근원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나이스폴님께서 제 최애는 배우 안효섭님인데요. 효섭님의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아하, 그래서 팬덤명도 폴짝인데 이 코너 이름이 폴짝데이라고 해서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가수만큼 노래에 진심인 안효섭 배우가 칼리드와 협업한 특별한 노래 Something Special 곡 듣고 싶어요. DJ 칼리드! 아, 네. 근데 혹시 두 명의 폴끼리 회동은 안 되나요? 폴킴과 폴안 폴폴데이 만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폴폴 지금 무대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빨리 우리 다른 폴 폴안씨 빨리 오세요. 네, 폴안씨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썸띵 스페셜 저 이 노래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또 DJ 칼리드랑 했는데 안 들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배우의 모먼트도 너무 멋진데 이렇게 목소리랑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팬들을 위해서 더 바쁘게 부지런히 쉼 없이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후 선생님들과 함께한 폴짝데이, 오늘 사연 소개 안 된 분들 조만간 또 덕후 선생님들 한 번 더 모실 거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나이스폴님의 신청곡으로 코너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정릉 램프를 지나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강변

No hurry! 서두르지 말아요. Someday 그곳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진짜죠? 그럼 다이어트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 몸무게에 도달하는 거 맞죠? 그럼 먹을 것 좀 먹어가면서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 아 맞다! 슈퍼 라디오 듣다 보면 퇴근 시간도 금방 오겠네요. 그럼 2시에 퇴근 시간 기다리는 거 괜찮은 거죠?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연결돼 있었다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온님이 드디어 생방이 돌아왔다. 소송 잘 끝나셨죠? 크크크라고 하시는데, 소송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퀸갑이라는 제가 하는 너튜브 채널에서요, 그 퀸갑이라는 제가 맡고 있는 캐릭터가 소송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유, 그럼요. 퀸가비는 뭐든지 이겨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선님, 가비님, 저 사실 여러 채널 듣다가 가비님이 DJ나 되고 나서는 KBS 콩만 듣습니다. 매일 회사에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가비님 덕분에 식곤증도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지선하, 땡큐. 당신에게 가비리카

0: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우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라디오 듣는 저희 고모가 가비가 제일 잘한대요라고. 고모! 고모!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여러분 제가 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새로 전할 소식이. 제가 고모가 됐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요. 네, 제가 고모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외를 갔다가 제가 예정일을 모르고 있었는데 해외를 갔다가 딱 내리니까 가비야 너 고모 됐다라고 이제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카가 생겼고요. 고모가 됐습니다. 갑자기 진주님이 고모가 가비가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고모가 된 썰이 생각나서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고모 감사해요. 땡큐 고모. 한유나님, 가비님, 오늘 어제 도움 주셨던 직원분에게 커피 한 잔 살포시 책상에 놔드렸는데 왜 하루 종일 제 기분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눌수록 행복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유나님, 맞습니다. 저도 행복해질래요. 유나님께 가비리카노 보내드립니다. 5248님, 가비언니 저 내일 신혼여행 가요. 결혼하고 바로 피자집 장사 시작해버려서 1년 동안 미루다가 드디어 갑니다. 저 좀 축하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1년 만에 신혼여행 가는 거면은 더 특별하겠는데요.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리마인드 될 것 같아요. 뭔가 신혼이지만 뭔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1년간 우리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신혼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우님, 문자 많이 읽어준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 관계상 노래 듣고 광고 듣다 하다 보면 평소랑 똑같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정우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읽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기도 하세요.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요. 예, 화내지 말고요. 진짜 많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말 되게 빨리 하고 있는데 막 급해 죽겠어요. 지금 소개를 못해가지고 저 노래도 되게 못 듣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예. 하지만 정우님께도 가비리카노 드리면서 화 좀 식히시라고 제가 많이 읽어드리겠노라고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엄진주님이요. 조카는 좋겠다. 가비가 고모라서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카가 생기면 잘해주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405님, 가비님 안 쓰는 물건 버릴까 하다가 채소마켓으로 무료 나눔 해주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소소한 물건이지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네요. 아, 문화! 저도 문화 되게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그 막 이렇게 복잡한 거보다는 그냥 간단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이거 나한테 그렇게 많이 쓰임새가 없는데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싶으면서 문화하거든요. 그럼 문화는요 진짜 막 불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막 가져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가져가시면 되게 좋아하시고 하니까요. 저도 되게 기분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문화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예.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집에 좀 안 쓰는 거 있으면요. 팔기도 팔고 이거는 무료 나눔 해도 되겠다 싶으면요. 무료 나눔 하시면 진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9405님께도 제가 바로 가베리카노 쏩니다. 김선아님, 일일 알바 가는 날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두고 오랜만에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버스 눈앞에서 놓치고 환승하려던 두 번째 버스도 놓치고 세 번째 버스까지 제 앞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버스 세 번 환승하는데 가는 길이 험난하네요. 라고 하십니다. 아, 차를 두고 오랜만에 버스 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차가 그리워지는 그런 날이 되지요. 김선아님 마음 푸시라고 제가 가비리카노 바로 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지금 가비리카노 폭격기거든요. 지금 폭격 갑니다. 선아님 가비리카노 마시고 시원하게 환승 잘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는요 놓치지 마시고 잘 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용님, 지금 자영업자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용님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이름이 미용이셔서 저 살짝 예상했었거든요. 미용님은 헤어샵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힘이 없었는데요. 가비님 목소리 듣고 에너지 빵빵 즐거운 목소리톤 전혀 몸이 아프지 않다고 느껴지 전혀 몸이 아프다고 느껴지지 않는 가비님의 목소리에 힘이 나네요. 저도 10살 때 고모가 된

보세요. 손보라님, 가비 언니, 저 취업 준비 중인데 잘 안 돼서 처져서 텐션 업 시키려고 라디오 틀었는데 언니 목소리 듣고 텐션 업 중이에요. 아자 아자. 손보라님 취업 부셔. Let's go. 나 완전 I gotta get a job. I'm gonna get a job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취업 부셔요. 할 수 있어요, 보라님.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가비리카노 마시고 완전 힘내서 파워, 파워, 파워 해서 지금 렛츠고 우리 취업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지금 에너지 보내드렸어요. 받으세요. 바로 받으세요, 에너지. 오케이. 전영희님, 노래 언제 들어요? 네, 지금 들을 거예요. 이제 들을게요, 노래. 데이식스 프리하게 듣고 올게요.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2: 폴킴의

0: 약간 그 메뉴를 삼겹살로 고른 게 상남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

0: 뭐 하다가 와?
1: 저는 뉴스통 코너를 위해 충분한 휴식 후 AI용 자양강장제를 마시고 와요.
0: 와우, 그렇구나. 자양강장제. 내가 너의 자양강장제가 아니라는 거구나. 정말 실망인데.
1: 네.
0: 아니 사람들 아니 사람들이 2483님 뭐야 게스통 라식했어요? 좀 더 느끼해진 것 같은데요? 전영희님이 게스통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금 잘생겨졌다고 난리야.
1: 업그레이드 됐어요.
0: Oh my god, congratulations. 너무 축하해. 너무너무 즐겁다. 오랜만에 이렇게 게스통이랑 뭔가 약간 오랜만은 아닌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너무너무 즐거워. 자, 수동아,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오늘 새로운 뉴스 뭐 있어? 정리 좀 해줘봐봐.
1: 네. 동물원에서 탈출했다 포획된 늑구가 아주 건강해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포획 당시보다 몸무게가 3kg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0: 주셨는데요. 올해 운전면허증 따서 마이카를 사고 싶어요 라며 어플을 깔고 필기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1: 아, 이 운전면허 시험 쉽겠다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안전이랑 직결된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긴 해요. 한번 딱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딱 실전 가서 쓸 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0: 글렌체크의 60s 카르댕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게스통이 퀴즈 냈는데요. 자, 게스통 정답이 뭐지?
1: 정답은 60점입니다.
0: 오케이. 여러분 정답은 60점이었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맞춰주셨어요. 오일사사님 60점. 장롱

챙겨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많이 챙겨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HCM님, 초등학생 딸이 가비를 좋아해서 방청을 갔습니다. 오, 더운 날씨에 밖에서 보고 있을 텐데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밖에 있나요? 지금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있구나! 있어요? 아, 저기 있어요! 아, 귀여워! 안녕! 아, 여기 왼쪽에 있나봐요. 이쪽에 왼쪽에 있나봐요. 안녕하세요.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우리 친구 왔다고. 안녕하세요.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HCM님께 가비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와서 잘 보고 있어요. 인사도 나눴어요. 박영준님, 무료 나눔을 독려하는 가비님을 위한 프로그램 가비의 무남 독려 어떠신가요? 나누는 기쁨, 비우는 행복, 무남 독려. 와우, 저 무남 독려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아, 얘기했군요.

쉬고요. 잠 깨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오케이. Okay. 1947님, 오늘 생애 첫 브라질리언 제모하고 왔어요. 이런 문자들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신나니까 그냥 보내요. 신나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막 걸음이 빨라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아 여러분 이런 경험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생애 첫 브라질리안 제목. 9100님, 가비님, 가비언니, 쇼핑몰 3년 차인데 친구랑 동업 중이에요. 언제부턴가 주 7일 일하는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언니 라디오를 매일 틀어놓고 힘낸답니다. 언니가 너무 좋아요. 가비 레디오 오래가자 라고 해주셨어요. 어우 이렇게 주 7일이면은 이제 너무 힘들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쇼핑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 또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도로는 대체로 수월한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도 구리 방향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4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한강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에서는 3차로 따라 작업합니다. 홍은 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작업하면서 청담대교 부터 여파 받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남청주 부근에선 조금

반숙 대 완숙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달걀 반숙이 좋으세요? 노른자까지 포슬포슬 다 익어서 이제 그런 완숙이 좋으세요? 지금 바로 하나 골라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만 결론은 저랑 같은 거 고르시는 분들께 선물이 간다는 사실. 그냥 좋잖아요, 저랑 통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반숙을 좋아할까요? 완숙을 좋아할까요? 반숙일까요? 완숙일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 신화의 Hey, Come On 듣고 올게요.

신화의 Hey, Come On 듣고 오셨고요. 가비바비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제 달걀 취향 뭘까요? 하하하 4399님이 완숙이죠. 완숙된 노른자가 얼마나 고소한데요. 노른자 으깨서 컵라면에 넣어 먹으면 크, 고소함이 두 배. 안수연님이요. 반숙! 저는 원래 완숙파였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완숙이 점점 퍽퍽해서 지금은 반숙 먹는데 훨씬 부드러워서 좋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문성현님이요. 반숙. 가비언니는 왠지 완숙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먹을 수 있는 반숙을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 급한 성격까지 예상하시는 문성현님. 과연 제가 반숙파일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계시는 장문정님. 가위라고. 가위라니요. 오늘은 완숙 대 반숙인데 지금 가위라니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셨어요, 문정님. 오늘은 완숙 대 반숙입니다. 저의 달걀 취향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달걀 취향은요, 바로 반숙 사랑해. 반숙 사랑해. 진짜 사랑해 반숙. 나 반숙 좋아해. 네, 저는 반숙 좋아합니다. 반숙이 이게 촉촉하고 저는 그게 좋아요. 반숙이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 반숙. 예, 써니사이드 업도

0: 그리고 스테이시의 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슈퍼바디오.
0: 와 잠깐만 지금 환영하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물음표님께서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1: 어?
0: 이거 좀 읽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라디오 듣다가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내봐요. 가비쌤 아이키쌤 그리고 가비의 슈퍼라디오 제작진 여러분 윤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6월 16일에 나오는 스테이시 새 앨범 투 러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밝은 에너지가 필요하실 때면 저 아이사도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모두 보고 싶어요.
0: 아, 한번 나와주셔야죠.
3: 우리
0: 진짜 우리죠. 너무 귀엽다.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고 고마워요 아이사. 우리 곧 또 봐요. 나와주셔야지 한번.
1: Let's go.
0: 아니 지금 스테이시 컴백 기사가 떴더라고요. 6월 16일
1: 네
0: 이렇게 떴는데 이번 여름은 아무래도 스테이시가 장악을 하겠죠.
1: 네 저희 스테이시가 올 여름 투 러브로 한번 싹 잡아버리겠다.
0: 잠깐 조금 스포를 조금 그래도 해주세요.
1: 잠깐만.
0: 아 조금이라도 단어라도
1: 최초.
0: 진짜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만이라도
1: 아 투 러브
0: 잠깐만 재채기 한 거 아니야? 추워요?
1: 투 러브
0: 아 춥다고 한 거 아니야? 아 약간 불러주신 것 같아요.
1: 네,
0: 그 소리암구를 그렇죠.
1: 네,
0: 굉장한
1: 맞습니다.
0: 스포가 됐는데요. 아 이번에 라도 씨가 또 프로듀싱을 맡으셨는지.
1: 네 저희

0: 아니 심지어 또 강연도 하신다고 7월 달에 부산에서. 와.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자켓을 입고 왔을 텐데. 근데 제목이 재밌어요. 나는 네. 오늘만 산다. 라는 예, 제목이고 가장 나답게 오늘을 춤추는 법이라는 강연을 그렇죠. 여시는데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안 떨리신지. 저는 강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네. 아 떨릴 것 같아요.
1: 정말 떨려요. 우리가 네. 무대 위에서 춤추는 네. 거는 사실
0: 그러니까
1: 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대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토크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특강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떨려서 여기가 이제 바르르르 이렇게 떨리긴 하는데 그걸 이제 아닌 척하고 약간 이제 세바시 느낌으로
0: 세바시 느낌으로
1: 네 세바시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0: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노래를 한 곡 딱 듣고 와서 시작할 거예요. 앙앙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스테이시의 Run to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Yes. 네. 앙케이트의 결과는 청취자분들의 문자로 결정되니까요. 두 분이 잘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네. 자, 청취자분들은 저와 아이키 언니 중에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이키 혹은 윤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2: 네, 보내주실 번호,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화장품 상품권 드립니다.
0: 네. 김명곤님께서요, 오늘은 또 얼마나 하찮은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실까라고.
2: 왜 하찮아? 이런 게 재밌다고요.
0: 우리 얼마나 되게 생산성 있는 그런 네. 주제로 열심히 떠드는데요.
2: 오늘 함께 해주셔야 돼요.
1: 격조 있는 토론이라고 그럼요. 생각했는데요.
0: 네, 격조 있는 토론 첫 번째 주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르의 음악만 듣고 살아야 한다면 평생 댄스곡 듣기 대 평생 발라드 듣기!
2: 근데 좀 하찮긴 하다. 근데 재밌잖아요.
0: 명곤님의 말이 좀 맞네, 말씀이. 네. 네, 네. 여러분, 미드템포 R&B 이런 거 안 돼요.
2: 안 돼요? 돼요?
0: 쉐이키 댄스곡 아니면 절절 발라드. 막 살다가
2: 오, 잘한다, 잘한다.
0: Shake it, I'm shake it.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네. 두 장르 중에 하나만 들을 건데요.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지금 한번 입장을 발표를 해볼게요, 여러분.
1: 네.
0: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셨을까요, 이게?
1: 약간 사전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0: 하셨어요? 네. 오케이, 네네네. 그럼 윤 씨부터 한번 발표해 주세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설더고 절절 발라드.
2: 절절 발라드.
0: 의외인데요?
1: 절절 발라드.
0: 오케이, 그럼 아이키님은 당연히.

0: 댄스곡입니다.
1: 아~ 미안합니다.
2: 부름타키가 나왔는데 발라드 선택하면 이상하잖아요.
0: 그럼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청취자분들의 의견 어떤지 제가 한번 잘 들어볼게요. 네. 바다의 뮤직.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4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코너 안무랑궁 앙케이트, 줄여서 앙앙앙, 아이키 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를 드렸는데요. 평생 네. 댄스곡 듣기 대 평생 발라드 듣기. 근데 저희가 광고를 듣고 오면서 아이키님이 네. 말씀하셨습니다.
2: 아니, 광고음악이 다 댄스곡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1: 그렇죠. 사람을 홀리는 데는 댄스곡만 한 게 또 없다고 저 생각해요.
2: 그럼요.
1: 네, 그럼요. 네. 고백할 때는 오케이 발라드일 수 있어요.
2: 네, 아, 요즘 고백도 댄스곡으로 가야죠.
1: 어떤 댄스곡 추천하시는지. 아, 고백하실
2: 사실 요즘에
1: 때는.
2: 저는 이게 댄스곡은 아닌데 네. 그 네가 좋아.
1: 아,
2: 네가 좋아. 이거 약간 살짝 꽂혔어요.
1: 괜찮다, 근데. 네. 아, 고백도 할 수 있네요.
2: 그럼요, 그럼요.
1: 윤 씨,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3: 아, 저 지금 위기예요. 지금 댓글들 보니까 네. 김명

0: 네, 또 발라드가 주는 그 몽글몽글한 특유의 그 감정이 있긴 또 해요.
1: 맞아요. 그걸 못 이겨요.
0: 아, 이거 왜 우리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네. 아, 둘 다 좋은데. 강지훈님 문자도 좀 읽어주실래요, 아이키님?
2: 네. 윤의 발라드를 선택하셨고요. 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감수성이 있고 감정을 담아 타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발라드가 좋은 것 같아요. 댄스곡은 그냥 흥겹다 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무슨 소리?
2: 이분 그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되게 분석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발라드를 선택해 주셨다 지훈님.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오케이. 벼멸군님 문자 읽어주세요, 윤님.
1: 네, 윤. 댄스곡만 듣다 보면 조용히 휴식이 필요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더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살짝 동의합니다.
0: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9631님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1: 네, 9631님께서 자윤아 미안해. 댄스곡이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일하려면 화캉스 타임에 댄스곡 춤 한번 작게 춰야 합니다.
0: 아, 화캉스 타임이 그건가요, 혹시?

0: 교수님이라고.
1: 오, 오, 그래 네. 경이나 반갑다.
0: 나이 들면 안 그래도 처지는데 발라드 노는 안 돼요. 안 돼. 오늘도 내 흥은 댄스곡으로 끌어올려.
1: 끌어올려. 아,
2: 뭘 아시네. 네.
0: 김유경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3: 김유경님께서 발라드죠. 발라드.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발라드 들으면서 어린 소녀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와우.
1: 아, 근데 뭐 인정하는 부분도 인정. 있다만.
0: 그쵸.
1: 네. 우리 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0: 네.
1: 네, 우리 이찬준님이 윤. 저 우리들의 발라드 보고 울고 웃고 했어요. 네. 우리들의 댄스곡 프로그는 없었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0: 우리들의 오. 댄스곡 프로 저희가 만들죠.
1: 그럼요.
0: 우리들의 댄스곡. 네. 그러면은요. 저희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막 앙케이트 결과가 집계됐다고 하거든요.
1: 한 번만 이겨보고 싶다.
2: 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기긴 했어요.
0: 네. 네.
2: 오늘 판을 뒤집을지.
0: 됐다고 하는데요. 어, 누가 될지.
2: 아이, 댄스지.
0: 누구일지. 정말 아슬아슬한 사이로 댄스를 평생 듣겠다는 분들이 아! 많아요. 아이키스! 오늘도 이렇게 아이키님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2: 아니 진짜 저는 이게 저는 오늘 한번 사실 져주려고 했어요. 아, 윤 어떻게 미안해.
3: 아, 저는 사실 제가 이길 줄 알고 지금 퍼포먼스 하나 준비했거든요.
0: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퍼포먼스 한번 볼 수 있어요?
3: 아 제가 요즘 꽂힌 노래가 있어서 네네네. 사실 발라드 승했으면 역시 하고 난 널 버리지 않아 이거 가려고 했는데 너도 같은 생각이지
0: 강남 여자
3: 가려고 했는데 지금 강남 여자가 있습니다. 네.
0: 아 근데 강남 여자가 요즘에 또 대세인 만큼
2: 네.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렇게 됐네요.
2: 네.
0: 댄스를 듣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2: 그러게요. 저...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3: 아,
2: 이
3: 맞아요.
2: 저희의 시간이...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자체가 그쵸. 엄청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라는
3: 그쵸.
2: 거죠.
3: 맞아요.
0: 아무래도 발라드를 들으면 좀 처지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2: 그쵸.
0: 그래서 했는데 KST1010님이 가비님 너무 편파적이에요 라고 죄송해요. 이번만큼은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네. 하나만 된다. 미안합니다 윤님. 제가
3: 아니에요.
0: 이번만큼은 아. 저도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려가지고 네. 아마 저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끝나지 않았습니다.
3: 네.
0: 네. 이제 첫 번째 앙케이트 결과를 맞춰주셨을 뿐이고요.
3: 네. 네,
0: 두 번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 첫 번째 앙케이트 결과 맞춰주신 아이키님은 네. 다음 주제에서 입장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드릴게요.
3: 오! 오케이.
0: 네. 오케이.
3: 좋아요.
0: 오케이. 오케이.
3: 민심 리더.
0: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앙케이트 가봅니다. 이번에는 전화 앙케이트인데요. 오늘 문자 보내주셨던 청취자분들 중에서 5분 무작위로 기습 전화 걸어서 표를 더 많이

0: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한국 축구 선수는? 우와! 이제 약간 아,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윤 씨가 2002년에 월드컵 못 봤잖아요.
1: 네, 맞아요.
2: 아, 그때 안 태어나신 거예요?
0: 네. 안 태어난 거예요.
1: 2004년생이라.
0: 진짜.
2: 와, 그 붉은 악마의 물결을 못 보셨구나.
1: 네.
0: 이번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1: 아, 그러고 싶어요.
0: 이번에라도. 약간 불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누가 네. 될지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요.
2: 제가 하나만 좀 어필해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2: 아직 고르진 않았지만 네. 사실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0: 네, 지금 민심 리더 후보인 제가 먼저
1: 그렇죠.
0: 예, 선택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 맞죠, 맞죠. 그러면은 네. 한번 입장 먼저 들어볼게요. 예. IT 씨.
0: 제가 오늘 이제 손흥민 씨의 사인이 네. 있는 셔츠를 입고 왔는데 네. 다른 분을 고르면 좀 그러니까 네. 오늘은 손흥민 님으로 가겠습니다.
1: 오케이.
2: 윤. 저는 네. 박지성 선수로 가겠습니다.
1: 오케이.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윤 님부터.
2: 네.
1: 저는 사실 네. 월드컵 네. 하자마자 떠오른 선수는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0: 아,
1: 나도
0: 인정.
1: 그래.
0: 그건 그쵸? 맞아.
2: 왜냐면 진짜. 이게 진짜 정말 많은 선수분들이 요즘에 정말 잘하시지만 그럼에도 제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거. 이제 들었던 이름이다 보니
1: 아하.
2: 그리고 왜냐면 예능도 많이 나오시고 아하. 사실 화려하시잖아요.
1: 그렇지,
2: 아주 화려한
1: 네 맞아. 네. 저도 박지성님 먼저 떠올랐는데요. 그쵸? 월드컵 하면 박지성이 아~ 딱 떠오르는.
2: 맞아요.
1: 요즘도 뭐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2: 네.
0: 잘 지내실걸요?
1: 잘 지내시나?
0: 잘 지내실걸요?
2: 밥은 드셨을까?
1: 그런 게 궁금한.
2: 네. 네.
1: 또 히딩크 감독님도 이제 아~ 굉장히 떠오르는 맞아요, 인물 맞아요. 중에 하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반면에 또 우리 알키 씨는 네. 손흥민 씨를 골랐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고르게 되셨는지.
0: 네. 우선 2026 이북 그 저희 어디냐 북중미 월드컵에 이제 네. 곧 출전을 하시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선수분이시고
1: 네.
0: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말해 뭐해긴 하지만 네.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 네.
0: 양발 사용 능력이 뛰어나다.
2: 잠깐만요.
0: 예.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고 계시고요.
1: 왜요?
0: 그리고
1: 뛰어난
0: 골 결정력까지 지니고 계십니다.
1: 뭐 읽고 계세요 혹시?
2: 채찌피땡 들으셨네요. 채찌피땡.
0: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왜냐면 객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요.
1: 아, AI한테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0: 요즘 AI가 사실 좀 잘하긴 해요. 네, 근데 뭐 아, 이거는
1: 힘드시네.
0: AI도 인정할 수밖에도 없는 네, 그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 오케이
0: 네, 이분을 잊을 수는 없죠.
1: 알겠습니다. 지금 AI와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네네네.
1: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무작위 전화 앙케이트 시작해 볼게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올게요.
2: Yeah.
1: 아 노래를 다른 걸로 하신다고 합니다. 네 레이지본의 우린 모두 챔피언 듣고 올게요.
2: 예스.
1: 네.

0: 올리고
1: 아파트가 진짜. 같이 올리는 우와,
2: 진짜로
1: 기억나시죠?
2: 네. 페널티킥 할 때 막 숨죽여서 있다가 딱 넣었을 때 아주 와 이랬던 기억들.
1: 아, 이제 2483님이요. 자유나 얼른 검색해.
3: 검색, 저는 클로땡으로 검색 네. 완료했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선희님이요. 박지성 생각난다고 하셨고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노래

0: 남기는 그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는데요. 문자에도 와 있습니다. 김소연님이요. 네. 박지성이요. 골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길 때 자랑스러우면서 귀여우시면서 다들 소리 질렀다.
1: 맞아.
0: 진짜 맞거든요.
2: 저는 왜 2002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0: 진짜 그렇다니까요.
2: 완전 파워 F라면 네. 지금 막 감동적이에요. 너무. 혼자 지금
0: 이겨서 그런 것 같은데 윤씨.

0: 네. 여보, 아직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1: 어, 여보세요?
0: 아, 아, 연결되셨어요?
1: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나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전화 연관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키 씨 해주세요.
2: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전화 끊겼습니다.
2: 저 혹시 화나셨어요? 삐지셨어요?
0: 네 번째 전화 삐.
1: 네, 마지막 네. 전화 그럼 한번 가보시죠.
2: 네, 마지막 아이씨? 전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없다고 합니다.
2: 예, 그럴 수 있죠. 네, 뭐 이미 3대 0이 나왔는데 네,
1: 사실은 뭐 어떻게 해도 아이키 씨가 이번에는
2: 네, 이거는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박지성 선수님 되게 팬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1: 네, 이렇게 해서 슈퍼라디오의 민심을 읽은 민심 리더 드디어 윤씨가 됐습니다.
0: 잠시만요. 근데 네. 이게 네. 전판은 언니가 읽고 이번판 제가 읽었잖아요.
1: 네, 네.
0: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이번에는 근데 약간 압도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에요. 윤씨 네. 또
0: 그럼 제가 칭호를
1: 네, 이번엔 제가 윤씨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어, 자리를 잃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키 씨?
2: 그리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우리 월드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네, 감사해야죠.
1: 네, 네. 그러면은요. 저희는 광고를 한번 듣고 올게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페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올리디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0: 미라클의 암호입니다. 오늘 미라 완료인데요. 미라클들이 6월 이벤트에 도전하기 위해 4시가 되기 전부터 콩 게시판에 오미안 오미안 오미안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가비씨의 슈퍼라디오까지 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긴급하게 호소를 드리는데요. 가비씨가 많이 놀랐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제작진들도 회의와 회의를 거듭해서 부디 미라클들은 4시가 되면 오미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면서 조금 그 질문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0: 본인한테 빠졌어.
1: 나한테 빠졌어. 내 자신은 내가 사랑하는 거고요. 가비 씨한테는 가비 파이팅 혹은 가비를 좋아한다거나 슈퍼라디오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0: 자, 그럼 잠시 후에 첫 곡 듣고 4시 땡하고 콩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미라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1: 오늘은 골든벨이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내가 바꾸려니까 너무 희한하다.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가비완.
1: 아니요, 그것도 보내지 마세요. 네. 네. 그럼 뭐 그렇습니다. 저희 거 오미완이나 열심히
0: 거기서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 네. 들었다가 해주세요.
1: 그래요. 네. 예. 슈퍼 라디오 오슈완이라고 외치.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뭔가 오슈완. 약간 대만 쪽이나 네. 이쪽, 이쪽 같죠? 예.
0: 거기서 주는 크림빵 같아요.
1: 오슈완.
0: 예. 예. 슈크림 때문에 그렇고.
1: 자, 남경배님. 오늘의 윤빙수 주인공은 누구일까? 궁금스.
0: 빙수야.
1: 그래요, 좋아요. 지금입니다. 네, 자. 뉴스라디오 6월 이벤트 윤빙수. 같이 불러봅니다. 자. 윤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0: 와우. 1등 미라클 이분 됐네. 이분도 이름 여러 번 읽었는데.
1: 네.
0: 오묘한 긍디 경기 안녕하세요. 광례 광례 박광례.
1: 윤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박광례 씨께 광례 광례. 자, 축하드립니다.
0: 바로.
1: 네. 자, 우리 이분께 오늘 컵빙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3시 59분도 안 됩니다. 4시 1분도 안 됩니다. 4시에 딱 맞춰서 보내시는 분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네. 자, 미스터라디오에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0: KB국민은행,
1: 메디헬 터너패드,
0: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만원 버스에 내 몸을
1: 싣고 꽤 꽂은 미스터 라디오에서 사람들의 세상.

0: 오미완?
1: 매일 오후 4시 오늘도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완료.
0: 오늘도 미라 완료. 오미안하세요. 미안해요. 네, 오미안하세요.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그렇습니다. GOD도 예전부터 이미 예지하고 있었던 오미완.
0: 지오미완.
2: 오미완해요. 귀에 꽂은 미스터 라디오에선
1: 야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그때 그렇게
0: 또 시작이다 또 괜히 노래하고 싶으니까 그 핑계 대가지고
2: GOD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 미스터 라디오를 알고 있었다니 대단합니다. 자 9244님이 저는 지영이에요라고 하셨는데
0: 네.
2: 본인 뭐 이름 불러서 노래 불러달라고요? 해드릴게요.
0: 아, 너무 안 맞는데
2: 그냥 해봐요 형.
0: 지영아
2: 사랑해 사랑해
0: 난 포기
2: 그렇죠 뭐가 성이라도 있었어야죠 예. 지영아 김지영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영아 지영이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2: 예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듣다가 재택할 때는 보이는 라디오를 볼 수 있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닉네임을 아예 김미애라고 하셨는데요.
0: 네.
2: 미애. 예. Yeah. 오케이. 약간 옛날에 G예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G예.
0: G.
2: 미애. 약간 힙합 느낌 나는 이름이시네요. 자 아무튼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미애님은 새싹입니다. 새싹이시니까 휘바 휘바 휘바
0: 휘바
2: 껌 드리겠습니다. 깜깜깜. 자 CW님 오미완 케노비 Force be with you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0: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
2: 이분 스타워즈 네, 팬이신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주인공 오비완 케노비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했어요 라고 해주셨군요.
0: 그렇죠. 아. 이완 맥그리거 되게 어릴 때
2: 예.

0: 송이 마지막 남은 한 과목 시험 봐요. 11학년도 건강히 잘 마무리했다고 전해주세요. 12학년도 파이팅한다고 전해주세요. 그 직접 전하면 어때요?
1: 아, 형
0: 같이 홍콩인데. 아니 그 홍콩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말을 전하라고. 아니 뭐가 많잖아 사연이 봐.
1: 형 알아요.
0: 내일 송이 남은 마지막 한 과목 시험 봐요. 11학년도 건강히 잘 마무리했다고 전해주세요. 12학년도 파이팅한다고 전해주세요. 항상 산으로 가는 미미미 미스터 라디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형. 아니 전하면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전하면 또 얼마나 또 그 감동이 배가 됩니까? 그걸 그 감동 바사삭을 만듭니까?
0: 그래도 불편해요.
1: 뭐가 그렇게 불편해?
0: 홍콩은 홍콩에서 알아서 형, 잘하세요.
1: 다 불편합니다 지금. 다 네, 불편 나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예. 든 송이 엄마 감사하고요. 예.
1: 송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0: 송이야.
1: 그래요.
0: 11학년도 건강히 잘 마무리했다.
1: 네.
0: 송이야, 12학년도 파이팅한다.
1: 그래요. 노래 내 사랑 송이 한번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자,
1: 8227님 네. 여자만 해주지 말고 나도 해줘요. 난 신천섭이에요. 저희가 언제 여자만 해줬어요? 그냥 이름 올린 대로 해주신 거지.
0: 자,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요.
1: 몰라요. 자, 자 음악 주세요. 신태섭아 사랑해 사랑해. 자, 다 해드립니다. 9169님 신촌에서 9년째 포차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매일 미라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데 제 마음 같아요. 곧 방학 기간이라 걱정이 많은데 현실 조언 부탁해요. 정수영님이라고 하셨습니다.
0: 저는 실내 포차면
1: 예.
0: 손님이 없어서 걱정되면 밖에 써놓으세요. 손님이 없어 쾌적합니다.
1: 아, 좋은데 형 진짜로? 예. 조용히
0: 손님이 많을 오세요. 줄 알겠지만 천만에 손님이 없어 쾌적합니다. 와서 편안하게들 있다 가세요.
1: 그래, 그러니까
0: 차라리 어때 그러면 야 손님 없다 쾌적하다 근데 손님 맞네. 아우 미안해요 손님 맞네. 서비스라도 드릴게 그러면서 그냥 한 명씩 붙잡아 놓고 뭐 해야지 뭐.
1: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포차 같은데 갈 때서 뭐 손님 많으면 좀 싫거든요.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시끌시끌되면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얘기도 못 나누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우리 정수영님 말씀대로 아예 포인트를 네. 그렇게 잡아가지고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포차
0: 도서관 같은 포차
1: 도서관 포차로 가시죠 아예 네. 이름 바꾸세요 그냥
0: 아니 그럼 또 저기 그 공부하는 사람들 와서 소주 먹으면서 저 공부할까봐 맞습니다 우리 예. 예, 송이 어머니가 송이도 옆에서 듣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1: 직접 얘기했으면 되는 거네

0: 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야이 차이 차이 차이 자식아 경환이냐? 그만해라. 자, 남창희 씨 설명해 주시죠.

0: 제가 운전에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군대 운전병 출신인데요. 무려 투스타 장군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자칭 타칭 베스트 드라이버로서 무사고의 정속주행은 기본, 동승자 만족도 별 다섯 개에 빛나는 운전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회사 후배와 장거리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후배가 면허가 없기도 하고 제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1: 오, 형님. 와, 군대에서 장군 운전병이셨다면서요. 와, 운전 실력 그때 끝내주네요. 최고다, 최고. 와우. 규정속도 딱 지키시고 앞차랑 거리 유지도 기가 막히고. 야, AI네 그냥. 와우, 형님, 형님. 와우. 형님, 앞차가 너무 앞질러 갔는데 그 대신 저희도 속도 좀 내면 안 될까요?
0: 아니, 내가 안전운전이 몸에 배서 그래. 뒷좌석에 와우. 사단장님 모시고 군용차를 싹 몰았던 기억. 하, 그때가 벌써 16년 전이네.
1: 16년 전이면 와우, 진짜 옛날 같은데. 와우.
0: 충성 일병 남창희 사단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훈련지까지 모시겠습니다. 충성.
1: 그래, 자네가 그렇게 운전을 잘한다고 온.

0: 우리 군에 있어서 아주 안심이야. 그래 좋네. 오늘도 최고의 운전 실력으로 군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 바라네.
1: 감사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전방 50m 방지턱 예상됩니다. 잠시 흔들림 있겠습니다.
0: 어 그래 알겠네.
1: 사단님 잠시 후 오른쪽으로 코너 돌겠습니다.
0: 코너링이 아주 훈련하구만.
1: 사단장님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합니다. 전방 좌우 주시하겠습니다. 규정속도 준수, 차간거리 확보 충성.
0: 그, 좀 조용히 하도록 해.

0: 그렇게 조심스럽게. 와우, 대단하시네요. 형님 운전 잘하네요. 근데 이게 뭐 나쁜 뜻은 아니고 핸들을 좀 살포시 브레이크도 살짝 끼어드는 차들 다 양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좀 어쨌든 브라보. 예. 약간 애견남의 취향이 묻어납니다. 애견남의 운전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 차 타놓으니까 노래가 이게 절로 나옵니다. 애견애견하다 애견애견해 애견애견하다 애견애견할걸 애견애견해.
1: 아우, 저렇게 한참을 애견애견거리더니

0: 어차피 삼겹살 냄새 배고 고깃집 갔다 오면 또 씻어야 되고 하는데 뭘 두 번씩도 해요?
1: 아니 개운하게 씻고 가서 고기 먹으면 더 맛있지.
0: 그래 형님, 1박 2일인데 뭘 엄청나게 싸가지고 오셨네. 이거 뭐야? 이거는 폼 클렌징. 와 이건 뭐야? 로션. 와 바디워신 여기까지. 와우, 반스 두 장. 와 형님 진짜, 와 한꺼번에 입으시는 거 아니죠? 패션 팬티로. 와우 대단하시네. 역시 형님 애견애견하다. 애견애견해. 애견애견하네. 애견애견해.
1: 야 이게 애견남이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너는 뭐 여분 옷 안 가져왔어? 딸랑 칫솔 하나 가져온 거야?
0: 아 이거면 됐죠. 반스도 한 장 입으면 되지 뭘. 1박 2일인데 앞으로 입고 뒤로 입고 옆으로 입고 뒤집어 입고 하면 되지 뭐. 왜 그러세요? 3일은 거뜬히 입지. 이건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형님 같은 성격, 애견남은 절대 이해 못하는 상남자 태토남들의 뜨거운 열정. 역시 나는 태토태토하다. 태토태토해. 1박 2일 출장에 반스를 두 장 갖고 온 우리 형님은 애견애견하다. 애견애견해.
1: 야 어디서 애견남이란 말은 배워와가지고 깐족거리고 있어. 어? 야 팬티 하나 입으면 상남자야? 어? 상남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너는 야 하남자야 하남자. 어? 운전할 때 급브레이크 밟아야 상남자냐? 어? 1박 2일 출장 가서 팬티 한 장 입는 게 상남자야? 더러워서 진짜 더러워서 진짜. 아유 정말 운전면허도 없는 자식이 어디서 말을 얹어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야 너 냄새나 좀 씻어. 어? 좀 일어나 씻으라고!

0: 드러운 남자야 라고 해주셨고요. 장문정님 충성 하는데 왜 충청으로 들리죠? 미라에
1: 왜 이렇게
0: 빠졌다는 거죠.
1: 진짜 까부냐. 동생이 혼날라고 이제 형한테 나중에. 그러니까요. 진짜 적당히 하지.
0: 한유라님 미라 충성.
1: 적당히 하지 뭐.
0: 충성은 우리 경례는 네. 광래님께. 광래님께 광래 충성
1: 충성.
0: 나 퐁당퐁당님 아우 애겐애겐하다 애겐애겐해 이거 왜 이렇게 킹받죠? 애겐애겐하다 애겐애겐해. 최미선님 말 많다 후배 말 많아.
1: 그래 혼난다 그러다가.
0: 네. 이혜웅님 와우

0: 마시고 예. 네. 또 하루하루 그냥 또 지나가는 겁니다.
1: 정성도 힘들어요.
0: 네. 저 힘들어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1: 그러니까요. 예.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0: 한윤아 씨가 4시 44분이에요. 도전. 이게 뭐.
1: 뭐요?
0: 4시 44분이에요. 도전.
1: 한윤아 씨. 4시 44분이면 거의 늦어요. 이미. 20분대에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네. 44분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김미애님께 사무실에서 제 거 들었다고 연락 왔어요.
0: 뭐 그럼 보내곤 또 딴 데 갔어요? 일하러?
1: 아니 아까 제가 미애 하고 그 본인 딴 데 가서 듣고 있었겠지 뭐. 예, 우리 힙합 전사 김미애 미애님께서 자주 들어서 감사드리고 아까 집방님도 제가 읽어드려고 했는데 그거 사연 좀 올려주세요. 집방님. 오케이.
0: 집방.
1: 집방님. 저는 빵을 좋아하는 지수라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성시까지 오픈할게요. 난 변지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노래 불러다 얘기죠?
0: 이해욱 씨가 예. 아 얘기하세요.
1: 노래 좀 불러드릴게요. 예. 변지수야.

0: 89.1 미스터 라디오 마음속에 저장. 오케이 좋습니다. 예 좋아요. 고막남 씨 재밌게 들으세요. 아 좋아요. 자 형.
1: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예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대. 김지혜 씨.
0: 예 다시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저기 양해 말씀드리고
1: 잘 저희가 계시다고
0: 저희 합니다. 정확하게 정정.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게 잘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1: 아 제가 예. 방실이 씨랑 예예 착각을
0: 하셨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네. 김재 선배님 저희가 몰래한 사랑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런 겁니다. 예.
1: 더 재밌는 자, 거 송영재 씨.
0: 예.
1: 날이 따에 왜 갔냐고 아까 그랬죠.
0: 예, 예.
1: 날이 따뜻해서 가신 게 아닐까요?
0: 그거 뭐

0: 도와주실 분들 TS푸드
1: 모노톤 네트워크
0: 셀로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양말 주문 제작은 삭스킹
1: 베스트 슬림
0: 오토링크
1: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손문호님이 과일 정육 야채 가게 오픈한 지 12일째입니다. 손님 좀 많이 와서 대박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0: 12일째. 와, 약간 좀 걱정도 되면서 예. 그럴 때가 됐네요. 아, 손문호 씨 화이팅 하시고 과일 정육 야채 어쨌든 원물이니까
1: 예.
0: 예, 여기 또 예, 소문 나고
1: 신선하고 이러면 예,
0: 쫙 모입니다.
1: 됩니다. 예. 예,
0: 그래요.
1: 미스터라도 들으십시오. 들으면 된다. 아시죠? 된다 된다 들으면 된다.
0: 예.
1: 틀어놓으세요. 크게 크게 사람들도 맞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0: 화이팅하세요 문호씨.
1: 네.
0: 자 이제 남창희씨 3부 첫 곡이 어떤 노래인지 불러주십시오. 스타트.
1: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0: 조남재 사운드.
1: 그렇습니다. 이 노래 제목 여러분은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에는 퇴근길 교통량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도 많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 서운분기점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났고요.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노우지 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송내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는 강일 부근인데요.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이후 남동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서울 시내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관악터널 안쪽에는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3부 첫 곡 심장이 없어 에이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장 있는 여러분들의 노래를 정답과 오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김혜정님, 쌈장이 없어 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쌈장.

0: 7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 돌아왔는데요. 제시, 우디, 버즈 등 우리가 사랑하는 캐릭터부터 새로운 캐릭터 릴리 패드의 등장까지 장난감들의 새로운 모험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영화 토이스토리 5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주세요.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광고 살짝 듣고 쇼리 씨와 함께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스터라이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1: 양주 소풍 가구단지,
0: 메딜 타운아페,
1: 여기만 너무 밀어주지 마죠. 예. 진짜 구입은 하모니 르란티카,
0: 키움 증권,
1: 메디카 코리아,
0: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랜드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자, 쇼미더뮤직인데요. 오늘 저녁 6시. 아, 마이티 마우스의 음원이 발표되다니.
1: 맞습니다. 슈리의 쇼미더뮤직.
2: 슈리 씨 어서 오세요.
1: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의 나의 동반자 마이트 마우스 막내 쇼리입니다. 쇼리 질러!
0: 네, 네, 쇼리,
2: 쇼리, 쇼리 나이. 쇼리 씨, 드디어 오늘 음원이 나오나요?
1: 맞습니다. 지금
2: 어떤 음원이 나오나요?
1: 맞습니다. 48분 남았습니다.
2: 어떤 음원이 나오냐고.
1: 아, 맞습니다. 예. 아, 저번에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아, 랄랄라 음원을 리메이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번에는 다음 2탄 톡톡을 리메이크.

0: 네.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들어서 좋았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외국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특집으로 와우. 가보겠습니다. 와우. 공주님, 왕자님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오고 하는 외국 애니메이션 영화 아시죠?
1: 이제가 요즘 많이 빠져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인어공주, 포카혼테스, 알라딘,
1: 라이온킹,
0: 겨울왕국, 쥐로피아, 카카오, 알라먼털, 등등 좋아하는 외국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을 신청해 주시고요. 와우. 기억나는 장면 있으면 함께 보내주세요. 네. 신청곡은 Where?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문자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신청곡 소개되시면 아메리카노 보내드린다는 거 아시죠?
0: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곡은요.
1: 와우.
0: 미녀와 야수.
1: 와우.
0: 미녀와 야수의 OST를 골라봤습니다. 피보 브라이슨과 셀린 디온이 함께 부른 노래.
1: 너무 어렵겠는데요?
0: Beauty and the Beast.
2: Beauty and the Beast.
0: 이 노래 함께 듣고 옵니다.

0: 뭐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기억이 안 나는데.
1: 근데 히데도 씨도 있었네. 예.
2: 아, 네. K811 교무장 약해요.
0: 안드라 씨, 안드라 씨 어디 계세요, 안드라 씨? 아, 안드라라는 이름은 없지.
1: 그쵸. 문 안드라 씨.
0: 이런. 안드라 씨, 약간 충청도로 느껴졌다.
1: 안드라 씨.
0: 안드라 씨, 안드라 씨, 안드라 씨. 너무 유치한가?
1: 아, 진짜 근데 예. 우리나라 한글이 참
2: 너튜버 같습니다.
1: 한글이 예. 참 대단해요.
0: 그럼요.
1: 예, 정말 대단하다는 걸 예. 여기서 또 느낍니다.
0: 우리 정민사님이 아까 민영화 야수 노래 듣고 그 노래가 결혼식 입장곡이었대요.
1: 진짜로.
0: 저는 민여고 신랑은 야수였거든요.
1: 근데 미녀분들이 또 이렇게 야수같이 예. 이런 분들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예. 너무 왕자님보다도
0: 그럼요. 약간
1: 그런 분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
0: 태토남 같은 그런
1: 그쵸, 그쵸.
0: 야수에게 또 끌리는
1: 맞습니다.
0: 그 야수는 왜 야수일까요? 내 야수일까요? 죄송합니다.
1: 예.
0: 죄송합니다. 예, 저희 또 웃기려고 예. 또 우리 남편 갖고 또 했네요. 자, 우리 노래 들을게요.
1: 네, 자, 행복하세요.
0: 자, 아직 미라클은
1: 문은
0: 문은 안 닫았슈.

0: 아, 아 지금 이제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될 텐데. 아,
1: 가장 참. 추운 고등학교.
0: 예.
1: 굴라리꺼.
0: 맞습니다. 꽃게장님께서 겨울왕국 OST 제일 추운 고등학교 레리꼬. 예. 겨울왕국이 한창 인기 많을 때요. 손녀가 빨간 보자기를 두르고요. 엘사 따라하던 게 생각나네요.
1: 맞아요. 아,
0: 네, 맞습니다.
1: 뭐 지금도 사실 우리 아이들은 뭐 엘사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0: 이 노래가 근데 꽤 되지 않았나 이제? 이제
1: 벌써 했죠.
0: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1: 10년 가까이 했을 것 같은데. 네.
0: 근데도 지금 이제도 네. 너무도 좋아하는.
1: 그러니까.
0: 어, 명곡은 또 영원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요.
0: 어, 오른 네. 오른팔 위에 장갑 끼고 항상 이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1: 어, 네. 오른팔에다가 장갑 꼈었나요?
0: 왼팔인가요?
1: 몰라요.
0: 한쪽 팔에다가.
1: 한쪽 팔에만 꼈어요? 네. 왜죠?
0: 그렇죠.

0: 왜 살사 이런 거 막 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먹는 거 좋아합니다. 형 좋아하시죠?
2: 지금 매시고.
0: 매시고.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네. 제가 노래 듣고
1: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0: 4부로 갑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골든 류여인이 여은님께서 K-POP 데몬 헌터스 OST죠. 골든 이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초딩 아이들이요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안 질려하네요. 가사를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발음도 정확하게 잘 불러요.

0: 차에 타면요 이걸 틀어달라 그러면 이 부분만 너무 귀여워요.
1: 저는 그때 이 캐대현 저희 빵 나눠드린 적 있죠. 네. 선물 드린 적 있었는데.
0: 맞아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그때 그 빵이 참 맛있었어요.
0: 맛있었어요.
1: 네.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나요.
0: 맞습니다.
2: 저는 그때
1: 사 먹으면 되는데
2: 그 주 조력자들과 함께 살을 빼고 있을 때였습니다.
1: 네. 아,
0: 오? 그걸 맛보시지 못했던
2: 정말 힘들었어요.
3: 조금 맛본 것 같은데 뭐
0: 의미 없는
1: 그 소보루빵이 맛있었어.
0: 아 기가 막혔죠.
1: 난 그게 맛있더라고. 네,
0: 동네에서 저는 한 번 더 사 먹었던.
1: 그렇군요.
0: 기억이 납니다.
1: 오늘 혹시 열려 있다면 그게 있다면 한번 사 먹어보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2: 오늘 주제는요 외국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특집 외국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0: 맞습니다.
1: 예.
2: 한국 애니메이션.
0: 예, 많죠.
1: 근데 또, 혹시 외국에 사시는 외국인 분이 한국 거를 외국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인정하겠습니다.
2: 아까 그 홍콩 송이 엄마가

0: 약간 그런 느낌. 우육면 네. 이런 거 먹고 싶다. 갑자기.
1: 살짝 중식 땡기네요.
0: 아, 그 캐대원 빵에다가 그걸 네. 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그 국물에다가.
1: 찍먹인가요? 부먹인가?
0: 전 찍먹.
1: 괜찮아요?
0: 네. 찍먹이요.
1: 아무튼 근데 왜 이렇게 외국 애니메이션 노래들은 이렇게 명곡들이 많지?
2: 네.
1: 너무 잘 만드는 거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또 긍디가 콩쿠밴드 느낌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닮았어요.
1: 진짜로요. 분장 한번 해보세요.
3: 진짜입니까?
0: 예, 진짜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쿵푸는 못 참지 바로 댄스 시작해야지 7868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2: 네.
0: 그래 저희가 음악 좀 크게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춤추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댄스 파티.

0: 아이고, 아 라이온 킹 또 아. OST에서 또 이 노래가 또 사랑받는 곡이고.
1: 그쵸.
0: 사실 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 예. 네. 어떤 노래가 있죠?
0: 나 주평이야 발발이 지와와
2: 지와와.
1: 진짜 제가 네. 7년 라디오를 하면서 네. 얻은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뭡니까?
1: 이런 개그 노래 있죠.
0: 개그 노래.
1: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아. 배운 것 같습니다.
0: 그 네. 어느 날 어버이날 이런 것들.
2: 예, 이런 거 좋아해.
1: 아 너무 좋아.
0: 이것도 다 제가 한 거 아니고 네. 예, 다 개그맨들이 하는 거 아니, 따라하는
1: 그래도요,
0: 거니까.
1: 그래도요. 그래도요. 예. 여기서 다시
0: 예.
1: 되짚어 보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아, 또 라이언 킹 OST
1: 그러니까,
0: 서프 오브 라이프
1: 며칠 전에 예, 또, 예. 주말에 이제랑 예. 미어캣 카페를 갔습니다.
0: 아, 미어캣 카페가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1: 이제 그 뭐지? 뭐지? 대학로 쪽에 가 가지고 이제 입장료를 내고 예. 들어갔는데 미어캣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무섭다고.
0: 예. 아, 나왔어요?
1: 나왔던 기억이. 저만 재밌어 가지고.
0: 예. 아이고. 아유, 뭐. 그렇죠.
1: 그래, 예. 잠깐.
0: 근데 저도 좀 그 아프리카 그 초원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1: 아~
0: 그게 제 좀
1: 그럼 또 로망이 있나요?
0: 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지금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0: 아니 진짜로 원래 그래 알아보게 됐어요. 세렝게티 이런 데 가고 싶어가지고.
1: 네. 가서 뭐 하실라고?
0: 그냥 이렇게 초원에서 이렇게 찌뿌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2: 기린한테 쫓기는 거죠.
0: 예, 거기서 또 뭐 남아공 와인도 마시고 그리고 거기 또 초원에서 잘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1: 아 그래요? 그런 게
0: 있나요?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데 비싸.
1: 비싸지. 아 비싸겠죠.
0: 오, 비싸더라고.
1: 흔치 않은 거면 더 비싸죠.
0: 예, 예. 1,000만 원은 훌쩍 넘어가더라고.
2: 와,
0: 1인당. 그래서 나중에 가야지.
1: TV로 봐야지.
2: 나중에 예. 꼭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0: 예, 꼭 네. 기회가 오면 그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린이 와서 막 같이 인사해주고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아,
1: 그날을 또 이게 소망하면서 네. 노래를 마저 들어볼까요?
0: 언젠가는 예. 그렇게 사자를 초원에서 만나길 네, 바라면서
1: 예. Circle of the Life.
0: Yeah. Is your heart too?

0: 네, 이번 노래는 9033님께서 주토피아 OST입니다. 아~ 에이, Try Everything. 네, 토끼와 네. 여우의 사건 수사극을 너무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네. 노래는 몇 년째 벨소리로 쓰고 있네요.
1: 예.
2: 벨소리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예.
1: 저도 벨소리
0: 컬러링 벨소리 네. 어, 이런 거
1: 벨소리 저도 제 거 노래였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냥 날 친구라 불러.
0: 어. 네. 아 진짜로 벨소리를 써요? 네, 거의 그래서. 진동 아닌가요 근데?
1: 아니요 거의 진동하는데 이제

0: 요즘에 벨소리를 잘 못 들어본 것 같다.
1: 그렇죠. 사람도 있는 사람 안 캐죠 그거를.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지.
0: 예전에는 막 음원 나오면 네. 벨소리 뭐 아. 컬러링 해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1: 근데 그것도 은근히 음원 쏠쏠한데. 쏠쏠한데.
0: 그건 필요하죠.
1: 예. 그 톡톡 뭐, 어떻게 해요? 톡톡해요 제가?
0: 부탁드립니다.
1: 미안해요. 제 거 쓸 거예요.
0: 어우 얄미워. 나 진짜.
1: Try everything.
2: 그러니까 네. 이 가수랑 가수, 가수랑 가수가 이렇게 서로 쪼여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1: 예.
0: 뭐라고요?
2: 가수랑 가수가 쪼여내기 쉽지 않아요.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기가 예. 좀 그러니까.
1: 네. 자. 아 근데 Try everything은 샤키라 노래죠?
0: 모르겠어요.
1: 목소리가 그런 것 같은데. 예. 샤키라가 또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주제 저기 죽준이 원래 코백 또 노래를 불렀어요.
0: 어 그래요?
1: 다다라고 예.
0: 이전에. 문 닫아요?
1: 예?
0: 뭐 닫아요?
1: 예, 몰라요. 아무튼 뭐 문 닫은가 아무튼 그 전에 왜냐면 2010년 16년인가 이때 월드컵 때 샤키라가 불렀던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0: 아니, 예. 듣다 보니까 예. 정확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밤 10시에 네. 한 키라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트라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트라이 해주세요.
0: Everything.

0: 저 홍어 좀 삭히라.
1: 자, 이 노래 뭡니까?
2: 두 번째 거 마음에 들었어요.
0: 괜찮죠. 예. 홍어 삭히라 맛있어.
2: 이문자님께서 이집트 왕자 OST입니다. When you believe. 너가 믿을 때라는 뜻이죠.
0: 예.
2: 머라이 캐리와 윈니 휴스턴 예. 전설적인 두 디바의 듀엣곡입니다. 이들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고 노래까지 좋아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0: 그랬군요.
2: 예.
0: 저는 사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못 봤습니다.
2: 저는 저도 못 봤어요. 영화만 봤어요.
0: 정수 형은 보셨나요?
3: 저는 이집트 왕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죠.
2: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면서
0: 예. 이 집 저 집 다니면 트집 잡는 왕자.
3: 내 아이가 이쁠 때
0: 이집트.
3: 이 집도 왕자 저 집도 왕자 그거 할래. 예.
0: 자, 아무튼 뭐 우리가 몰라도 이 노래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윈니 휴스턴. 머라이 캐리.
2: 맞습니다. 예. 발성이 윈니에서 나오죠.
0: 두 최고의 가수가 만났네요, 진짜.
3: 아~
0: 예. 이게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OST 아니면 사실 둘이 가수가 만나기 쉽지 않죠.
2: 아, 이것도 둘이 엄청 그 경쟁이었을 텐데.
0: 예. 그러니까요.
2: 거기서 또 명곡이 나간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자, When You Believe. 함께 들어보시죠. When you believe.

0: 아. 네. 안현신 님이 이집트 왕자 볼만해요. 기회 되시면 꼭 보십시오.
1: 네.
0: 김연아 씨도 노래 좋습니다.
2: 저는 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예. 이집트 집 다니면서 트집 잡는 왕자. 이집트 왕자.
3: 이집트 쪽에는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네. 예. 저 그냥 웃기려고 한 말입니다.
2: 맞습니다.
3: 예. 이집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예.
3: 트집 잡지 마시고요.
2: 네.
3: 자, 그럼 이제 라떼 퀴즈 가야 됩니다.
2: 맞습니다. 라떼 퀴즈. 네. 제가 부르는 한 소절 노래를 잘 듣고요. 정답을 예.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좋아요.
2: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카페라떼 드립니다.
3: 네, 오늘은 1994년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12월 넷째 주 KBS 가요톱텐 8위를 차지한 노래를 쇼리 씨가 한 소절 불러드립니다. 맞습니다. 잘 듣고 뿅뿅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자, 쇼리 씨 준비됐나요? 네. 큐.
2: 뿅뿅의 요정을 따라서.
3: 뿅뿅의 틀렸죠. 요정을 따라서. 뿅, 어.
0: 지금 그 노래는 저거잖아요.
2: 아, 다른 노래.
0: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거 아니에요.
2: 아, 죄송합니다. 뿅뿅의
0: 요정을 따라서
2: 우주의 성을 찾아 떠나는.
0: 바로 그겁니다.
2: 아,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여기서 뿅뿅은 과연 어떤 요정일까요? 노래 첫 소절에 바로 가사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래 네. 나갑니다.
2: 아, 연습했는데.

0: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0: 둘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네. 윤종수 남성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이젠어두
1: 서진 올카
0: 셀레나제
1: 베스슬림
0: 키움증권
1: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제공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마치기 전에 라떼키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2: 맞습니다. 정답은 램프 램프의 요정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쇼리씨가 부른 노래는 화이트의 화이트였고요. 네. 카페라떼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4분 뒤에 우리 쇼리씨의 아. 톡톡이 나옵니다.
2: 맞습니다. 네.
1: 방송 끝나고 꼭 들어주세요.
0: 그래요.
1: 네. 쇼리 씨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박민경님, 김인자님, 이찬준님, 신미재님, 윤상원님 그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백희성 씨 친구 백희명님 오늘도 기대만큼 잔잔바리 웃음 많이 주셔서 생이베리 그라찌에 메르시복구 해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이렇게 본인의 네. 이름을 가지고 김영으로 저희 미스터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자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55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0: 원효대교까지는 52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반대쪽 원효대교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고요. 2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관악터널 안쪽으로도 고장난 차 있는데요. 처리 작업 긴 시간 이어지면서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서초터널부터 막힙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코스터의 노래로 6월 9일 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출근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생각하며 건너편 사람을 봤는데요. 그분도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꿋꿋하게 매일 출근하는 제 자신이 대견해요. 이상미 씨가 자기 자신을 대견해 했다는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퇴근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 거잖아요. 스스로 대견하다 해주시고요. 지금 출근하시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하루 잘 버텨보세요. 출근이나 퇴근을 안 했다면요? 역시 마찬가지죠. 하루 잘 살아내셨네요. 금이라떼 한 잔 이상미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편에서 아주 작은 이야기까지 다 들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3부에 함께할 거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선물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유식도 빨리 시작하고 또 밥을 벌써 먹기 시작. 와, 진짜 요즘 아이들 빠르다 빠르다 한데 말이죠. 수현 씨 아기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요, 아기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일찍 밥 먹고 어쩌면 집앞 놀이터에 나가 계실지도 모를걸요? 아유, 아이들하고 강아지는 집에 있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스킨케어 세트 박수현 엄마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텔라장, 집에 가자.

아빠를 서로 부러워하는 이 분열을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퇴근길이라뇨. 염슬기 씨, 동료랑 둘이 의논할 게 있어서 회의실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가 맛있다고 그랬던 시원한 딸기라떼 두 잔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료도 딸기라떼 두 잔 사온 거 있죠?

Love me, love me, 이지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형제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누나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박성민 씨.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맛있는 게 생기면 동생들부터 챙겨주고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도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기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누나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괜히 뭉클해지네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누나, 나 성민이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모든 날들이 지금처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랄게. 박성민 씨가 누나에게 보내는 일종의 사랑 고백이죠. 축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와, 집안마다 이런 분이 한 분씩 계세요. 저 아는 후배는 큰오빠가 좀 이런 존재셔서 왜 홀로 계신 그 아버님 식사를 그렇게 잘 챙긴대요. 오빠가 때 되면 점심때 아버지 찾아가서 집 앞에 모시고 나가 냉면도 함께 드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잘 챙긴다고 하는데 성민 씨네는 누나였네요. 그러느라고 형제들 중에 결혼을 제일 늦게 하는지도. 그런 만큼 형제들이 제일 많이 축복과 축하를 보내주시겠네요. 저도 축하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박성민 씨에게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샤이닝 로드, 김장훈, 조PD, 고속도로 로망스 두 곡 들을게요.

0: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산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7: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죠 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경찰이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8% 넘게 급등하며 다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2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유럽을 순방하며 레오 14세 교황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팬유이었습니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미국에서 보냈던 고된 대학원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인 성당에서 나를 잘 챙겨주셨던 수녀님께 감사의 의미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수녀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제가 아는 대학원생이 있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괜찮으면 같이 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찾아왔다. 길었던 유학 생활이라는 공감대 덕분에 우린 빠르게 가까워졌고 보고만 있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녀와의 연애는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았다.
1: 우리 더 일찍 만났으면 꽃 붙어 있느라 졸업도 못했을 거야. 그치?
0: 만약 그랬대도 한국에 같이 들어가서 알콩달콩 살았을걸? 그녀와는 다툴 일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졸업 후 취업 비자가 보장되지 않았고 그녀의 임시 비자도 2년 먼저 만료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함께 그리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별이 쏟아지던 밤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쁘게 받아주었다. 그렇게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만난

몸에 멍울이 잡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 유방암이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본인이 제일 힘들 텐데 나부터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야속했지만 반드시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다. 다행히도 병은 초기 단계였다. 그녀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잘 마쳤다.

몇 달 후 고생 끝에 둘 다 취업 비자도 받았다. 비자가 나온 날엔 곧장 비행기표를 끊었다. 한국에 가서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 손을 꼭 잡고 곁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니 지나온 시간이 하나 둘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둘이서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 변치 않고 끝까지 남은 건 그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 나의 가장 큰 행운은 바로 너야.

남편이 더 잘할게. 우리 한나 우주보다 더 크게 사랑해. 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못 들으실지라도 재방송을 들으신다고 하니까 아, 고맙습니다. 범순이 순산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식구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캘리포니아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워서 한국의 가족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좀 자물쇠로 잠그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챙겨드립니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영준.

사랑하기 좋은 날 들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어느새 라디오 듣는 게 하루의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못 들으면 무언가 허전하고 서운해요. 본방송 놓치면 새벽 재방 듣고 그마저도 쉽지 않으면 다시 듣기 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는 사랑하기 좋은 날이 가장 좋습니다. 와, 이럴 때마다 새벽에 재방송을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다시 듣기가 있어서 또 얼마나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돌발 상황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퇴근길 안전운행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입니다.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지금 동작에서 가양대교까지는 44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도 동작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동탄에서 수원 쪽으로 7km 정도 어렵고 판교 일대 짧게 막힙니다.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밀리는데요. 반포나들목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곡 1터널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안성 방면이고요. 2,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대소분기점 부근에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말이오.
4: 한국소비자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0: 공중정원 보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든 다 고개를 끄덕여 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공감해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들의 보통 날은 4부로 이사 갔잖아요. 어제부터. 어디 안 갔어요? 4부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띠작은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 별거 하는 이야기도 괜찮을까? 괜찮죠. 그 사연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몇 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노래 먼저 들을게요. 김현철, 왜 그래?

김현철 왜 그래? 였어요.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천민지 씨. 초등학교 동창 모임의 총무인데요. 친구들이 협조를 너무 안 해줘서 속상합니다. 모임 때 되면 공지도 올리고 개별 톡 문자 보내고 나중엔 안부 전화도 수십 통씩 다 해주는데도 반응이 시큰둥해요. 하기 싫다는 총무 강제로 맡겨놓고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하네요. 너무들 해요. 어디 한번 본인이 맡아보라죠? 아니 이런 총무 어딨어요. 천 총무님 너무 지극정성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걸 뺍시다. 나중에 안부 전화 수십 통 왜 해요? 안 해도 돼요. 개별 톡 문자 왜 해요? 안 보내도 돼요. 어디 한번 그렇게 전체 공지만 보내고 그 다음에 만나보자고요. 그러면 진짜 올 사람들은 다 오고요. 어차피 안 올 사람들은 그래도 안 오고 이래도 안 와요. 지금처럼 그냥 정성껏 하지 마시고 반만 줄이세요. 그래야 천 총무님 오래 가실 수 있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0911. 삼겹살 먹을 때 식구들이 꼭 저에게 뼈 있는 부위를 몰아줍니다. 나도 이제 나이 50이고 이도 안 좋다. 이씨들아, 김씨는 살코기 좋아한다고. 아, 이거 저희 집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있는데 저희는 이씨와 강씨의 대결? 뭐 이런 대결이거든요. 제 동생이 늘 그래요. 아, 난 정말 강씨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이씨들 너무하네요. 살코기 주세요. 다음부터는 김씨에게. 0911 살코기 맛있잖아요. 그죠? 신혜경 씨. 전 우리 강아지가 너무나 귀여워서 맨날 발냄새 맡고 뽀뽀도 하고 엉덩이도 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보고 변태래요. 아, 귀여운 건 못 참지 않나요? 다들 안 그런가요? 강아지 꼬순내가 얼마나 중독성 있는데요. 웃음 웃음 하트. 이런 걸 보고 변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반려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중 저는 90%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강아지 꼬순내 맞고 아니 뽀뽀하고 엉덩이 무는 거 요거는 조금 요거는 취향 따라 안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어땠거나 3분의 2는 다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아니 내 새끼 내가 예쁘다는데 그게 왜 참 저는 애경씨 3분의 2는 이해해요. 강아지 무는 건 아직 안 해봐가지고 엉덩이 무는 건 요건 모르겠습니다. 전 반려인은 아니지만 진짜 남의 반려견 봐도 저는 못 참거든요. 자, 여러분 무엇이든 공감해 드릴게요. 어긋난 오해 신승훈

우리 사장님이야 뭐 그냥 농담 반뭐 그런다. 아니 거래처 사장님이 본인 회사 직원들이나 챙기시면 되지 뭘 남의 거래처에 와서 거기 직원들까지 밥값을 하느니 마느니. 근데 제 생각이에요, 경훈 씨. 그거는 그 사장님의 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그분

0: 그래?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냐? 네 아빠는 왔어? 고기는 잡았대?
1: 올해로 연세 아흔일곱 되신 할아버지는 손녀가 집에 간다는 말에 기차역까지는 어떻게 가는지, 또 물고기 잡으러 간 70대 아들은 돌아왔는지, 오늘 고기는 좀 잡았다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사실 그동안 나는 100년 가까이 살아오신 할아버지 눈에는 모든 게 시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까지 건너온 분이시니 젊은 사람들이 지지고 볶는 일쯤은 할아버지 눈에는 그저 우스울 거라고 말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뵌 할아버지는 여전히 사소한 것들을 궁금해하셨다. 엄마가 새우튀김을 만들고 있을 때도 왜 굳이 새우를 두 번 튀기는지 물으시곤 더 바삭하게 튀기려 한다는 대답에 눈을 밝히셨다. 그리고는 기름 앞에 바짝 앉으시더니 새우 튀기는 걸 재미나게 구경하셨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었다. 동심의 근원은 호기심이라고. 갓 태어난 아이에겐 바람의 감촉도 햇살의 따사로움도 세상 모든 게 놀랍고 신기한 것 투성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움은 줄어들고 궁금한 것도 없어지면서 점점 늙어가는 걸 체감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아직 소년이실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새로움을 발견해내시니까. 감사하게도 나 역시 호기심 DNA를 물려받았다. 팍팍한 서울살이로 빛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나는 이 DNA를 소중히 지켜내기로 마음먹었다. 할아버지처럼 일상 속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말이다.

풍경, 최백호, 주현미 두 분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0: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빠르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페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그래도 오늘 PT쌤이랑 대화한 주제가 디지털 디톡스였거든요. 저도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해주셨어요. 저도 좀 그 핸드폰 막안 쓰는데도 무조건 여기 가방 안에 있거나 이렇게 여 옆에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아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사실 막 전화 오거나 하면 바로 받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참말로. 6010님, 저 오늘 핸드폰 안 보고 책한권 읽기 성공했어요. 어머, 진짜 대단하시다. 제가 오늘 테니스를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치고 너무 목이 말라서 근처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빵이랑 이제 커피를 시켜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저랑 똑같이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맛있게 드세요. 잠시 후에는 빵 나왔쩡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화요일. 월요병보다 더 무시무시한 화요병. 피로와 짜증을 싹 날려줄 달달하고 촉촉한 빵을 준비했습니다. 연유 듬뿍 브레드. 빵야! 화요일에도 야근하는 사람 나야나. 제가 왜 퇴근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을까요?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렸더니 집인데도 집 가고 싶어요. 등등등. 여러분의 화요병 증상은 어떤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어제 발매된 곡입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슈가허니 아이스티. Who be sipping on this side?

걱정돼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쩡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여러분은 사연만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빵은 우유 듬뿍 연유 브레드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2102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야근하면서 출제 중이에요. 아, 너무 집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엄청 늦게까지 계시네요. 이제 중간고사 끊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 출제라니. 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끝나고 맛있는 빵 드세요.

5248님 짱디, 저는 결혼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무려 1년을 미뤘는데요. 드디어 내일 저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에서 연유빵 먹으면서 달달한 신혼여행 보내고 올게요 라고 내셨는데, 와, 1년 동안 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일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마음껏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고, 비행기 타는 시간이 길잖아요. 간식 많이 챙겨가세요. 5367님 아들한테 밀키트 냉면을 만들어줬는데요. 먹으면서 하는 말, 이거 얼마짜리야? 하더라고요. 세일하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걸로 샀는데 맛이랑 가격은 일치하는 걸까요? 괜히 미안해서 아들에게 달달한 빵 선물해주고 싶어요. 근데 마트 가면 제일 세일 많이 하는 거에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하셨고, 후식으로 빵 주면 되죠.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3: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2: 우리는 바로 윤정수
3: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마른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5: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 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오늘 내 마음 날씨 한 줄기 실바람 불어오는 중. 회사 사람들이 또 물어볼 텐데 그럴듯한 이유 하나쯤 지원해볼까?

너무 좋았어요. 머리 말리는 시간 자체가 한 5분의 1로 줄었고 지금도 제가 많이 자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던던댄스 활동할 때 제 똑단발로 잘랐을 때 그때 머리를 한 진짜 빨리 감고 빨리 말리고 머릿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머리 이제 스타일링 하는 것도 되게 오래 안 걸렸어요. 뭐 웨이브 넣거나 그냥 시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간편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아님, 저도 단발인데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단순히 기분 전환 삼아서 단발로 자르고 펌하는 거예요. 저는 효정님처럼 긴 머리에 웨이브 넣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또 긴 머리를 원하게 되죠. 단발머리인 분들은 긴 머리 하고 싶고 긴 머리인 분들은 단발머리 하고 싶고 근데 이유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기분 전환

아유. 너무 디테일한 상황 연출 아닌가요, 이거? 그쵸? 4686님은 똑단발이 잘 어울리기도 쉽지 않아요. 볼륨 매직도 필수고요. 해주셨는데, 똑단발 어울리기 쉽지 않죠. 얼굴도 동글동글 해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오히려 머리 손질하기는 단발이 훨씬 스타일링 하긴 좋았는데, 이게 뭐랄까, 다양한 걸 못하니까 좀 재미가 없었죠. 저는 이제 음악방송 할 때 되게 다양한 머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단발머리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재미가 없었지만, 조금 이제 중단발 되고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뭐 약간 이렇게 반묶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핀도 꽂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점점 좀 늘려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을 일기예보 사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하루를 날씨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의 쩡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끝말잇기를 해볼게요. 삐프티삐프티의 하이어를 준비했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로 시작하는 노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삐프티삐프티의 하이어.

님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요즘 그 노래 너무 좋아서 또 자주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이혜네님, 거의 1년째 듣고 있는데 글은 처음 남겨봅니다. 저는 돌 지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예요. 일 밤에 서거지 하면서 듣는데 하루에 육아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네요. 계속 라디오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또 1년 동안 꾸준히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네님. 이제 막돌 지나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셨겠다. 이게 저희 언니도 이제 돌 지나고부터는 엄청 더 체력적으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가 기억이 나서 이네님 더 힘내시라고 저희가 달달한 연유빵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들을게요. 전소미의 Fast Forward.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아, 지난주 우리 볼륨 별그램에 업로드된 그 영상이 지금 엄청 화제예요. 아,
1: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
0: 근데 충격을 받으셨는데 왜 또 달라고 하시는 건지.
1: 어떤 충격이었죠? 신선한 충격이었나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0: 왜요?
1: 그걸 봤는데 내 엉덩이 왜 이렇게 경박스러워?
0: 어, 그랬어요? 되게 잘 춘 줄 알고 뿌듯했죠, 솔직히.
1: 추긴 잘 쳤죠.
0: 아니 춤을 추고 나서 표정에 되게 자신감 넘쳤는데 되게 그게 영상을 못 본 얼굴이었어. 근데 영상 보고 나서는 그렇게 못했어.
1: 왜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날.
0: 우리 확인 안 했잖아.
1: 보는데 도입부가 너무 경박스러운 거야.
0: 아니에요. 너무 춤 잘 추더라고요.
1: 내가 압도하긴 했죠.
0: 그 노래에 그 눈빛이 잘 어울렸다.
1: 뭐 반응도 다 제 얘기뿐이던데요.
0: 그래요?
1: 네네.
0: 제가 많이 죽긴 죽었더라고요. 이 노래 제목이 I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였대요.
1: 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너가
0: 맨날 생각나는 거지 우리 성규스가. 이제
1: 어떻게 볼거 치료제가 없는데.
0: 치료제가 없는데. 근데 이게 진짜 성규스가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챌린지를 하셔서 우리 이제 볼륨 톡방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1: 아, 그게 우리 때문이다.
0: 우리가 시대를 앞서갔다. 유행을 앞서 나갔다.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뿌듯했다.
1: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빨리 해야 돼, 빨리.
0: 아, 근데 이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1: 금방 돌아올게요.
0: 네, 이치로우님.
1: 아나운서 국엔 소문 안 났나요? 안 그래도 저 아나운서 후배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0: 어?
1: 우리 성규 선배 입만 잘 터는 줄 알았더니 엉덩이도 잘 턴다고.
0: 탕탕탕. 아, 그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1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1: 제가 조금 있으면 쩡디의 버블팝 조회수 넘을 것 같거든요.
0: 그게 700만이 넘는데.
1: 700만이 아니고 말고 우리 볼륨.
0: 아, 볼륨
1: SNS에
0: 오케이.
1: 올라온 그 버블팝 영상이 있어요.
0: 이미 이겼지 않았나?
1: 모르겠어. 좀
0: 이미 이겼을 걸요?
1: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0: 비슷비슷해.
1: 긴장 좀 해요.
0: 아, 긴장해야 되겠다.
1: 네.
0: 네. 그리고 뭐 제작진 분이 네. 회사 복도를 걸어가는 강성균님을 봤는데. 진짜 천천히 걸어서 놀라셨다고. 아니, 바쁜 현대인은 이제 빨리 걷는데 우리 성교수는 걸음이 되게 느렸대요.
1: 그래요?
0: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1: 전 나름 아마 서두른 걸 거예요. 근데 일단 걸음걸이가 많이 느려요 제가.
0: 원래?
1: 원래 느리고

0: 시원하고 개운하고 너무 좋다. 나를 위로해준 느낌?
1: 그러면은 맥주만 마시진 않죠. 보통
0: 마실 때도 있어요. 맥주만.
1: 아, 맥주만. 네. 발컥발컥발컥.
0: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 없이.
1: 안주는 조금 살찔 수 있으니까.
0: 네, 살찔 수 있어요. 맥주도 살찌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가진 않죠. 아. 원으로 가죠.
1: 근데 요즘 보통 뭐 4캔 만 원 다 이럴
0: 네.
1: 텐데.
0: 아 요즘 4캔에 만 원이면 어때요? 비싼 거야?
1: 뭔 말이야?
0: 비싼 거야?
1: 아니 이게 좀 묶어서 팔잖아요. 네. 좀 할인해서. 네. 그럼 하나씩 이렇게 골라와요?
0: 아니 아니지.
1: 쟁여놓죠 냉장고에?
0: 아니지 이거 팩으로 사죠 팩으로.
1: 아.
0: 뭘만 하나 했다. 아니 팩으로 사지.
1: 당연히. 아 아예 마트에서 팩으로 사놓는다고.
0: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1: 아니,
0: 사죠.
1: 근데 냉장고에 여러 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0: 네네 그거 있어요. 그거 딱 하면은 다음 거 다 올라오는 거. 편의점에서 하나 딱 뽑으면 뒤에 거 올라오잖아요. 그거 집에 있어요. 그

0: 급식 식단표를 확인하는 게 제 루틴이에요. 형광펜으로 제가 좋아하는 메뉴 칠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행복회로를 돌립니다.
1: 아, 맞아요. 직장인들은 이게 낙이에요.
0: 진짜네. 근데 학생들도 똑같잖아요. 급식표 맞아. 뽑아서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잖아.
1: 그 일주일치나 이제 한 달치 뽑아서 중요 메뉴들 포인트 쳐놓고
0: 돈까스 나오는 거 쳐놓고
1: 그럼
0: 수요일마다 맛있는 거 나오잖아요. 수요일마다 카레 나오잖아요. 카레.
1: 아, 카레 좋아했어요?
0: 카레 좋아했어요. 저는 카레, 짜장밥 이런 거 좋아하고
1: 돈가스 나오는 날
0: 돈가스 너무 좋지. 뭐
1: 파스타 나오는 떡볶이. 날
0: 떡볶이 반찬으로 밥이랑 먹을 때 맛있는 거 알죠?
1: 우리 진짜 입맛도 안 맞아. 메뉴가 어떻게 이렇게 안 겹쳐요?
0: 떡볶이랑 밥이랑 먹을 때 맛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1: 떡볶이랑 밥이요?
0: 학교에서 약간 뿌른 떡볶이를 주잖아요. 그거랑 흰밥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1: 그래요.
0: 오, 쟤 안 맞네, 입맛이. 그치, 김가루 솔솔. 아, 모르네, 뭘. 저는 그 어렸을 때 급식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 두 판 먹었어요, 맨날.
1: 아니, 알죠. 정지 제가 일기장을 봤잖아요. 오늘도 이거 먹었다. 살 빼야 하는데.
0: 아, 나 진짜 먹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
1: 오늘은 이게 먹고 싶다. 안 돼, 효정아. 이 얘기만 지금 가득 차 있는 거 내가 봤잖아.
0: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했을까요?
1: 아니, 그때 먹는 거 좋아할 때죠.
0: 지금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는 진짜 더 심했던 것 같아. 맘모스빵 진짜 큰 거를 하나를 컴퓨터 게임하면서 다 먹었어요. 그 맘모스빵 큰 걸 하나를 칼로 잘라서 네모나게 다 만들어 놓고
1: 얼굴보다 큰 거를
0: 그거를 우유랑 같이 먹는 게 제 루틴이었어요. 게임하면서
1: 빵, 떡볶이 이런 거
0: 떡도 좋아하고. 김희보님,
2: 퇴근길에 동네 빵집에 들러 갓 나온 빵 하나 사고 집에 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좋아하는 예능을 틀어놓고 빵이랑 우유를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0: 아, 역시
1: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진짜 다 똑같아.
1: 이거 완전 제가 야식 시켜놓고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0: 저는 학교 출근할 때 항상 갓 나온 소세지 빵을 사서 학교에 갔어요.
1: 학교에서 되게 뭘 많이 먹었네요.
0: 제 고등학교 루틴이 이거였어요. 네. 학교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로 앞에 빠땡땡땡 빵집 있어요. 8시쯤에 소세지 빵이 나와요.
1: 막 나온다고.
0: 네, 막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사요. 제일 친한 친구랑 복도에서 먹어요. 쌤이 반에서 먹지 말래. 아침 야자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1: 그쵸.
0: 그때마다 맨날 몰래 먹었는데 냄새 난다고, 케찹 냄새 난다고 나와서 먹으러 가셔가지고 복도에서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3교시 끝나고 매점에 가서 또
1: 맞아 매점
0: 피자빵을
1: 가야지.
0: 또 먹었어.
1: 그렇지.
0: 알죠.
1: 그럼.
0: 그리고 4교시 때 점심 시간 때 수업 끝나기 전부터 엉덩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띵띵 하면
1: 다리 하나 빼놔야 돼. 저 옆으로 다리 하나 빼놓고.
0: 그리고 그 줄 설 때 1등 못하면 괜히 기분 나빠. 얘는 어떻게 나온 거지? 내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무조건. 뭐지? 얘 뭐지? 수업 빠졌나? 진짜 어떻게 얘가 먼저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지?
1: 경쟁. 그러니까 그때 학생 때는 딱 뭔가 탁탁탁탁 일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0: 완전.
1: 모든 게 루틴화 되잖아요.
0: 그랬지. 좀 그 줄 서는 거 어떤 편이었어요?
1: 아, 저는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다시피 걸음이 느려서
0: 뒤로 줄 섰어? 나는 절대 못 참아. 급식실 무조건 앞에 10명 안에 제가 서 있었어요. 10명 안에
1: 나는 늘 여자애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0: 그렇죠.
1: 항상 상위권은 여자친구들이었어.
0: 맞지.
1: 그렇죠. 남자애들은 쫓아갈 수가 없어.
0: 완전.
1: 그 순간만큼은 달리기 기록이 이게 도저히 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
0: 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박광식님, 전 주말 아침에 집 앞 카페에서 좋아하는 아인슈페너 한 잔 사서 마시는 거요. 그 한 잔에 여유를 느끼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1: 아, 주말 아침에.
0: 달달하고 맛있죠. 아인슈페너.
2: 황희정님, 제 행복 루틴은 복권 사는 거예요. 복권 종류는 상관없고요. 딱 한 장만 사요. 일주일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벌써 부자가 된 듯 기분 좋고 든든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떻든 이걸로 왠지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0: 복권 하세요?
1: 안 샀다 이번 주.
0: 아, 나도 이번 주 안 샀어.
1: 월요일에 사야 되는데.
0: 저는 저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1: 아, 복권을 원래 안 사지 않았어요?
0: 원래 잘 안 사는데 주기적인 복권을 저저번 주부터 제가
1: 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죠?

0: 한해 키스터 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0: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0: 아니야.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
1: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2: 최여정 강성규. 강성규.
1: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나만의 루틴. 여러분의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볼게요.
3: 네, 황현성님. 제 행복해지는 루틴은 새 양말 신기예요. 좋은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구두는 비싸니까 좋은 양말이라도 신어보는 거죠. 특히 회사 가기 싫은 날에 예쁜 새 양말 신으면 기분이 좋아요. 오, 귀여워.
1: 진짜 귀여운 그 루틴이다, 그쵸?
3: 이거 괜찮은데요?
1: 새 양말을 진짜 많이 안 사게 되는데, 생각보다.
3: 그리고 점점 양말에 색 없는 걸 신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색깔 있는 걸 요즘 들어 그래도 신게 되던데.
3: 저는 그냥 똑같은 양말을 몇십 개를 사놓고 왜 그렇게 찡그리면서 제 얘기를 들어요?
1: 예쁜 양말 많은데 왜?
3: 아니, 근데 뭐 딱히...
1: 자요, 그게 매치를 잘 안 하고 싶구나.
3: 뭐 무슨 색?
1: 많잖아, 뭐... 민트색도 있고.
3: 왜 한 번도 신어본 적 없어요.

0: 느낌이 안 나.
1: 이도엽님. 퇴근 후에 혼자 코인 노래방 들러서 2,000원 넣고 6곡 신나게 부르는 게 루틴이에요. 2,000원 행복이에요.
0: 근데 진짜 코인 노래방 생기고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분들 많아졌죠.
1: 코너가 뭐 현대인의 치료제지. 그럼. 스트레스 치료제지.
0: 왜냐면 그 전에는 혼자 노래방 가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한 맞아. 시간에 다 부른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1: 그렇지 그렇지. 방도 넓고.
0: 그렇지. 근데 이렇게 6곡 부르고 딱 집에 가기 너무 좋다.
1: 딱 좋지. 딱 좋다.
0: 어?
1: 코너를 가요?
0: 저요? 잘 안 가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가수들이 코너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0: 친구들이랑 가봤어요. 코너.
1: 그러면 뭐 노래를 시켜요? 친구들이?
0: 시키죠. 최선을 다해 불러요. 진짜 최선을 다. 음악 방송만큼 최선을 다해서 불러. 진짜로.
1: 왜?
0: 왜 이렇게 너가 뭘 잘해야 될 것 같아. 미치겠어. 난 미쳐버려.
1: 증명해 보여야 될 것 같은 기분인가?
0: 증명해야 될 것 같아.
1: 정말.
0: 근데 이제 막 술 엄청 취하고 노래방 갈 때 있잖아요.
1: 야, 형 한번 불러봐라.
0: 응, 불러봐. 이랬는데 전 진짜 술 취한 노래 못 부르거든요. 노래가 그리고 기억도 안 나. 2절 이후부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저는 이제 술 마시고 노래방 가면은 1절 부르고 제가 알아서 끕니다.
1: 정말.
0: 예, 여운을 주기 위해.
1: 아니 나는 뭐 이런 걸 생각했죠. 가수들은 뭐 노래방 음향은 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노래방 잘 안 가요. 뭐 이런 대답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0: 진심으로 불러야 되니까 목을 안 풀고 가잖아요. 노래방 갈 때는. 그러니까 이게
1: 부담돼서였네?
0: 내 컨디션 100%가 안 나온단 말이죠.
1: 아,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거기서 약간 실망하고 집에 다음날 와서 연습해요. 나 노래 실력이 많이 죽었다.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 못한다고 이러면서 연습해요.
1: 정말. 너무 웃긴다.
0: 나 진짜 막 그래. 레경님, 저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현관 디퓨저에 꽂혀있는 스틱을 뒤집어서 다시 꽂는 루틴이 있어요.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입구부터 향기가 가득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 아 이런 게 정말 소소한 루틴이다.
0: 완전 루틴이다. 근데 뒤집으면 손에 다 묻지 않아요?
1: 그럼
0: 아 그렇다만.
1: 그치. 그 위에 말라 있잖아.
0: 아 말라 있으니까. 근데 또 뒤집으면 계속 뒤집으면 이거 묻어 있잖아요. 오일이.
1: 그러면은 이제 코에 킁킁 대봐요. 좋은 향기가 날 거예요.
0: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 출근하는구나.
1: 그럼 뭐 향수처럼 여기 뭐 손목에 좀 묻히고 그럼
0: 그렇죠.
1: 되지.
0: 그렇네.
1: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0: 그냥 궁금해서요.
1: 전설아님, 퇴근 후에 뷰 맛집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 멍하게 바라보기요.
0: 하늘이 제일 예쁘지 않을까요?
1: 퇴근 딱 요즘 요즘이 보통 한 8시쯤 해가 지니까 한 7시부터 하늘이 너무 예쁘죠.
0: 되게 막 핑크빛이더라.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하늘 색깔 핑크 색깔 약간 그 섞임

0: 엉망이다 아직.
1: 아니 너무 예쁘잖아. 별이 있어 아직도.
0: 난 하늘을 볼 새가 없어. 빨리 가야 된다 생각해.
1: 진짜요? 네. 전 내리면 무조건 하늘을 이렇게 봐요. 오늘은 별이 얼만큼 잘 보이나 이렇게 보거든요. 잘 보이는 날은 어휴 별 잘 보이네, 안 보이는 날은 뭐야 미세먼지인가? 이러면서 내려서 집 가서.
0: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네.
1: 낭만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보는 거예요. 조현주님, 저는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고 무조건 나가서 밤 산책합니다. 요즘 선선해서 날씨도 진짜 좋잖아요. 곧 더워지면 이 기분을 못 느끼니까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결혼하고 이 루틴을 가져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0: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데리고
1: 강아지
0: 나가고.
1: 데리고 한 1시간 정도 하시던데.
0: 산책 한 요 시간 좀 전에 아까 얘기한 뭐 한 7시부터 한 9시 사이에 어디 뭐 천이든 숲이든 산책길이든 나가면 요즘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1: 날씨가 너무 좋잖아. 요즘 밤에 너무 좋아.
0: 걷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1: 오전에도 바람 불면 너무 시원해요.
0: 이럴 때 부지런히 즐겨야 돼.
1: 맞아 맞아.
0: 한강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야 돼요.
1: 한강 가고 싶다.
0: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빨리 나가자고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안 잡고 나가네요. 옆에 있는 사람.
0: 아니 없으면 혼자 나가고 있으면.
1: 그러니까 그러자고. 강하루님.
0: 요즘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서 귀찮아도 일일 일팩을 실천하고 있어요. 마스크팩을 붙이고 라디오 들으면서 안마의자에 앉아있으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별거 아닌 루틴이지만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저만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1: 어머.
0: 별거 아니지 않은데요?
1: 근데 안마의자에서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0: 안마의자 있는 거 자체가 난 너무 부러운데?
1: 아 안마의자 나도 갖고 싶다.
0: 나도 집에 안마의자 있으면 좋겠다.
1: 덜덜덜덜덜덜덜.
0: 저 매일 거기에만 있을 것 같아.
1: 근데 진짜 그러면서 TV 보시잖아요. 아버님들
0: 거기서 막 먹고 자고 다 할 것 같아.
1: 완전. 근데 1일 1팩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로 너무 귀찮은데
0: 못해 못해.
1: 이거 하는 것도 대단하시다.
0: 이게 별거 아니지가 않다니까요.
1: 완전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교시로 이어갈게요. 데이식스의 해피.

0: 치기 공부하던?
1: 그렇다면 자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 멜로디를 제가 흥얼거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간식이고요. 정답 또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디 자신 있어요?
0: 제가 저번 주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정답 곡의 도입부입니다.
2: 3, 2, 1.
0: 아! 나 알겠다.
1: 그래 바로 알겠어요?
0: 100%다.
1: 봐, 음원이랑 똑같다니까.
0: 똑같아. 연주자가 온 것 같았어. 이번엔 정답곡의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1: 맞다.
2: 3, 2, 1.
1: 아니 아, 이 부분이 나오는구나.
0: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나와? 더 뒤에가 나와야지.
1: 후렴이 나올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아, 애매한 데를 들었어?
0: 아 제목이 중간에 나오는 게 그렇구나. 싫다고 하셔서. 근데 이 노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노래라서 나와도 되는데 참 아쉽네요. 어쨌든 여러분 일단 생각나는 노래 뭐든 던져보세요. 오답자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자와 오답자 총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의 정답률은 저보다도 쫑디가 더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근데 많이 오고 있네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경서의 나의 X에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꼭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2월 25일을 디데이로 소소한 목표를 정하고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오늘부터 0.1kg만 빼면 20kg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0.1kg씩만 빼면은 웅 씨하고 몸무게가 같아져요. 야, 그게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사실 몸무게는 이렇게 꾸준하게 뺄 수는 없고요. 오늘부터 뭐 주 뭐 무조건 30분 정도는 뭐 유산소를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 뭐 그 정도의 뭔가 의지, 목표라면은 뭐 20kg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5kg, 10kg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니님, 와, 시간이 이리 빠른가요? 크리스마스까지 만 원은 많고 5천 원

0: 해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김수진님, 보라보는데 모자 쓴 모습이 힙합 아주 잘하는 래퍼 같아요. 래퍼 맞죠? 라고 하셨고, 힙합 아주 잘하는 래퍼. 어, 매력적이네요. 제가 항상 래퍼 출신 얘기하는데, 래퍼 맞습니다. 저 은퇴한 거 아니고요. 저 이번 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피디님 말처럼, 쇼미 시즌, 두 개 출전한, 힙합 래퍼. 맞고요. 제가 나름 좋은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연진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란 피처링 아이들 미연 세레머니 에 이어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듣고요. 한 해 만에 야식 결제 특히 관대한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얼굴이 또 한키라 공식 감자상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한 박스 샀다가 감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처치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결제는요, 만에 한 박스 말고 그때그때 한 봉지씩 사서 드세요.

0: 은하수 같은 앨범 여름집 상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멜로망스 김민석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민석 씨.
1: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면 되나요?
0: 네, 인사해 주십시오. 먼저 청취자분들께. 네,
1: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0: 와!
1: 잘 부탁드립니다.
0: 와, 그래도 목청 너무 좋고.
1: 기세죠, 기세.
0: 기세죠.
1: 네, 이런 거 한번 해.

0: 재영입니다. 네. 아 정말 또 민석 씨 환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한번 직접 몇 개 읽어주시죠 문자들.
1: 윤정우님께서 김민석님이 나오니까 한혜님 입이 귀에 걸렸네요. 크크크 왜 이렇게 좋아해? 크크크.
0: 제 내 동생이 몇 명 있어요. 뭐 영케이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근데 또 내 동생으로 네. 들어왔으니까 너무나 좋고. 네. 권유진님, 하 민석님 어깨가 너무 제 스타일이세. 까지 해주셨고 너무 네. 잘생겼어요. 웃는 게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솔직히 거울 보고 스스로 아 잘생겼다 생각한 적 있다 없다.
1: 아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진짜 없어요. 왜냐면은 제 동생이 네. 진짜 잘생겼어요.
0: 동생이요?

0: 네, 제 동생이 배우하는.
1: 아, 네. 들어본 것 같아. 맞아, 네네. 맞아.
0: 우석이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거울 볼 때 그렇게 막 만족해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1: 아, 아니 근데 제가 그 지난 우리가 봤었던 때가 지지난주였나요?
0: 네네.
1: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보다 맞아요. 살이 좀 더 빠져가지고.
0: 아, 계속 빼고 있는데 네. 이게 확실히 빼니까 힘을 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1: 어...
0: 지금도 너무 배고픈 상태고.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근데 보는 우린 너무 좋긴 한데. 노래한 사실 민석 씨가 힘드니까.
0: 아, 딜레마예요, 너무.
1: 아, 참 이거 어떻게 네. 어떻게 좀 이게 중간 지점을 좀 잘 찾아야 될 텐데.
0: 그러니까요.
1: 아무튼 좀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고.
0: 네네.
1: 김슬기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0: 김슬기님께서 민석님 오늘은 밥 먹었나요? 저녁 뭐 드셨어요? 살이 왜 더 빠져 보여요?
1: 그러니까 또 밥 얘기가 나왔네.
0: 네. 오늘 근데 저녁으로 네. 아까 뭐 해신탕.
1: 해신탕.
0: 보쌈.
1: 보쌈.
0: 또 저기 모듬 사시미.
1: 모듬 사시미.
0: 이렇게.

0: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니까 진짜 배도 너무 빨리 꺼지고.
1: 아, 힘이 안 나지.
0: 네, 진짜 안 나더라고요.
1: 그 탄수화물이 힘나게 하는 건데 사실. 아, 원래 거기에 또 볶음밥 해 먹고 해야 힘이 나는 건데. 아쉽습니다. 네. 아, 근데 또 아, 보기에는 또 좋으니까 계속
0: 딜레마입니다.
1: 딜레마네. 네. 주원님께서 둘이 아까 노래 나갈 때 무슨 대화하느라 그렇게 즐거웠는지 궁금스. 그리고 민성님, 한혜님 서로의 장점 하나씩 공유해주세요 라고. 초반부터 칭찬 배틀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0: 제가 이런 시간 진짜 좋아하는데.
1: 아, 그래요?
0: 제가 한혜 형님 처음 뵀을 때도 이게 배려가 깔려 계세요.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천성인 것 같아요.

0: 좀 있었잖아요.
1: 맞아요. 처음에는 네. 얕게 가려다가
0: 우리 그냥 맛있는 거나 좀 먹읍시다.
1: 원래 그 가게에서 1차에서 끝나고 맞아. 저희가 바로 그냥 집으로 네, 귀가할 예정이었는데 그날 대화가 마침 더 재밌고
0: 맞아.
1: 되게 깊어질 것 같은 여지가 있었어서 다들 아쉬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또
0: 맞아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1: 아,
0: 그래가지고
1: 맞아요.
0: 이게 어떻게 아 집으로 가기가 좀 아쉬웠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재밌는 대화 많이 나눴었고 네. 이따 또 차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민석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목격담, TMI 제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 뮤지컬 데스노트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밍라이토로 대장정을 마무리한 민석 씨가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1: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이렇게 갑자기도 노래 이렇게 잘합니다. 작년에 데스노트 홍보차 와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1: 맞아요.
0: 준비 기간까지 하면 이게 거의 10개월이었고 와.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어요.
1: 네네.
0: 민석 씨에게 여러모로 잊을 수 없는 작품일 것 같은데 좀 이제

0: 이가 가는구나.
1: 네, 그래서 목약을 살면서 처음 먹어본 거죠.
0: 평소에 이제 활동할 때는 그런 거를 복용 안 해봤는데.
1: 절대 안 해봤는데.
0: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확실히 무리가 왔구나.
1: 너 진짜 힘들었어요.
0: 아이고. 그렇군요,
1: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회복이 좀 됐나요? 그래서
1: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0: 아이고,
1: 지금은 다이어트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렇지.
0: 하나가 가면 하나가 와.
1: 너무
0: 아, 프로 음악인의 삶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뭐지, 견뎌내야 되고.
1: 네.
0: 또 믹라이터로 입덕하신 분이 예리한 질문을 하나 주셨거든요.
1: 네.
0: 요거 민석 씨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오류님께서 데스노트 마지막 공연 끝인사에 사요나라를 붙여주셨는데 이게 소소한 스포일러였던 건지 궁금해요. 데스노트로 입덕한 팬이라 앨범은 처음인데 노래 다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0: 네.
1: 뭐 나름의 스포였죠.
0: 그렇죠. 이게 민석 씨 네네. 신곡 굿바이 부제가
1: 네네.
0: 사요나라인데 이게 좀 그걸 염두하고 한 멘트였을까요?
1: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때 당시 데모 제목이 사요나라였어요.
0: 네. 그래가지고 이쪽이 그래서. 스포였구나.
1: 네네.
0: 또 팬분들이 기억하시고.
1: 근데 되게 감사하네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시니까.
0: 원래 이런 중간중간에 암호 같은 떡밥
1: 네네.
0: 좀 주시는 편이에요?
1: 저는 근데 입이 너무 가벼운 편이 그러니까 남의 비밀에 대해서는 무거운데 제 비밀은 가벼워요.
0: 그럼 되지 뭐.
1: 네,
0: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1: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솔직하지 않고서는 잘 못 배기는 타입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근데 또 뭐 이렇게 해주면은 팬분들께서도 이게 뭐 그때 했던 멘트와 이건 갑자기 무슨 말이지 하면서 좀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
1: 네네.
0: 오늘 또 참고로 민석 씨가 너무 감사한데 굿바이 포함해가지고 라이브를 무려 두 곡이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 그렇죠.
0: 너무 감사해가지고 보답으로 웰컴 멘트 저번에 한번 받아보셨죠?

0: 이제 여름 또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여름하고 너무 민석 씨의 이런 느낌과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나 오늘 이런 룩 정말 정석 아니겠습니까? 흰 티에 청바지.
0: 너무 좋아합니다.
1: 정말 뭐 많은 분들이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고 이거 정말 많은 이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0: 그쵸.
1: 비주얼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감사합니다.
1: 여름집 상이 붙어 있으니까
0: 네.
1: 뭐 다음 시리즈도 좀 예상이 될것 같고 뭐
0: 네, 최대한,
1: 중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지.
0: 최대한 뭐 해보긴 할 텐데 회사랑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극 피어가지고.
1: 극 피어서
0: 네.
1: 알겠습니다. 그래도 염두는 해두고 있다라고
0: 네네.

0: 여러분 make some noise for Kim Min-sung.
1: 와, 지금 반응이 너무 많아가지고 빠르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듣자마자 우리 집 온도 5도 내려감. 시원하다. 나 굿바이 투표했는데 라이브로 듣고 다시 결심했다. 강경 굿바이 파로 남을 테야. 이거 침대 누워서 들어도 되나요? 라고 하셨고, 페스티벌에서 불러줘요 제발. 스터디 카페에서 듣고 있는데 어깨 들썩들썩. 아저씨도 설레게 만드는 목소리 아름답다. 라고
2: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솔한 의견까지 주셨고. 네. 아니 진짜 이게 말 나온 김에 아까 페스티벌 얘기도 나왔으니까 굿바이에서 떼창이 필요한 파트가 많다.
2: 지금 안 부른 부분은 거의 다 떼창,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다.
1: 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고. 아직 네. 페스티벌에서 부른 적은 없죠.
2: 그렇죠.
1: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네. 각자 호흡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라이브 방송에서 곧 같이 부를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2: 같이 부를

0: 그냥 제... 사담 아니에요?
1: 아니 영케이 씨가 제 동생 영케이 씨가 도와주셔가지고 뭐 곳곳에 지금 제 동생 내 동생이 나무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램 홍보하는 스팟이었고 네. 이제 이어서 대학 축제 뭐 각종 페스티벌 섭외 1순위입니다. 우리 제 동생 김민석 씨와 놀라운 초대석 함께 하고 있고요. 사연이 하나 왔는데 네. 민석 씨가 11페이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2: 닉네임 2012년생 로망이
1: 네. 2012년생 네.
2: 5월 광양에서 공연 보고 멜로망스에 푹 빠졌어요. 라이브도 너무 잘하고 관객콩도 너무 잘 유도하시고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광양 등등 전라남도 많이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여름식 상 시험 공부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 화이팅. 몸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1: 와, 2012년생 로망이 네. 아무래도 또 공연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린 팬분들도 많이 또 생기고 또 유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린 팬분들도 만나본 적 많아요?
2: 잘
1: 아 이게 다들 마주한 적은 많이 없구나.
2: 네, 다들 워낙 뭐 제 눈엔 다 예뻐 보이시니까.
1: 아니 뭐 예쁜 건 네네. 아 근데 막 학생 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전부터 뭐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뭐.
2: 아,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0: 계속해서 노력해보고.
1: 아 유연. 아 나는 또 이 앞에 막 음악 이런 활동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음악 안 하고 그냥.
2: 그래서 제가 웃었어. 아.
1: 놀고 먹고 자고
2: 그러니까요.
1: 뭐 이런 거 원하는 줄 알았지.
2: 이거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1: 아, 오해 소지가 있네. 주어가 없으니까.
2: 그렇죠. 확실히 이때 제가 그 스타 라디오 그 라이브 방송 같은 거.
1: 네네네네.
2: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앞에 다 얘기하고 뒤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1: 아 인별그램 라이브 하면서.
2: 그걸 싹 걷어내고 임은정만 하니까 저도 보고. 아 이렇게 들리겠구나 싶어서 웃었습니다.
1: 너무 락스타스러운 발언이어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2: 네.
1: 갑자기 또 채팅창에서 우리 멜로버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은16님, 도둑고양이님, 수다모모님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갑자기 소리 지르고 계세요.
2: 아, 그러니까 느낌표가 진짜 많네요.
1: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소리치고 계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1: 여름집 상도 그러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나요?
2: 저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드는 앨범입니다.
1: 맞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2: 구름 형하고도 작업을 한 게 이렇게 짧게 한 게 아니라
1: 네.
2: 실은 좀 긴 기간 동안 이제
1: 네.
2: 시간을 들여오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네. 해왔는데
1: 프로듀서 구름 씨와 함께
2: 네. 네. 그 형하고 같이 작업한 곡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곡만 정말 이거는 마음에 든다 하는 곡을 선별해서 이제 들려드리는

0: 보고성의 평가는 듣기 좋은 목소리로 변질됐다라는 평 남겨줬습니다. 내일 오니까 네. 내일 저희가 한번
1: 알겠습니다.
0: 민석 씨의 신곡 네. 한번 물어보고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샤르르 사르르밍님께서 음원 발매 전에 ARS 스포일러 청음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 녹음 어디서 했을까요? 혹시 화장실은 아니죠? 목소리가 울리더라고요. 하셨는데
1: 그 회사 그 저기 연습실에서 했는데 네. 거기가 너무 울려서 다음에 ARS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0: 또 이번에 네, 한번
1: 또 배웠습니다.
0: 또 배우고
1: 네.
0: 역시
1: 꽤나 중요하구나 숨의 상태가.
0: 사람은 맨날 배워.
1: 네.
0: 맨날 겪으면서 배우는 거고.
1: 확실히 많이 깨졌어요.
0: 네. 이렇게 화장실로 오해받기도 하고.
1: 네.
0: 연습실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민노망님. 이제 솔로곡들도 많이 생겼는데 솔로 콘서트 생각 없나요? 김민석의 여름 콘서트.
1: 하면 좋은데.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할래요.
0: 할래요.
1: 할래요, 어비스. 네, 어비스는 저희 회사 이름이고.
0: 어비스. 저희 네. 아까 의견 들으셨죠? 회사분들도 네. 또 계시고 많은 팬분들이
1: 지금 많은 분들이 들으셨어요.
0: 원하고 있으니까 네. 빨리 여름집 상 앨범은 또 네. 여름에 들어야.
1: 그러니까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박소연 님. 처음 나왔을 때는 굿바이가 좋았는데 오늘은 은하수가 좋아요. 타이틀곡 왜 결정하기 힘들었는지 너무 공감 가요라고
1: 그래.
0: 하셨고.
1: 나도 그랬다니까.
0: 그니까 저도 아까 그때 두 곡 들었을 때
1: 네.
0: 굿바이가 더 좋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굿바이가 뭔가 좀 타이틀곡으로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었던
1: 맞아요.
0: 것 같고 은하수도 사실 너무 좋아서
1: 이게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뭐 이제 그냥 저랑 같이 커온 친구들한테
0: 네.
1: 두 곡을 보내고 나서 두 곡을 이제 들어봐라 타이틀곡을 정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아예 이 음악하는 바깥 바운더리의 사람들한테
0: 그치.
1: 좀 들려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려줬었는데
0: 정말 일반 대중으로 소비하는
1: 네.
0: 근데.
1: 근데 다 은하수라 그래가지고
0: 아 진짜로?
1: 이제 그때부터
0: 헷갈렸구나
1: 엄청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사요나라로 엄청 그러니까 굿바이로 엄청 밀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배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듣다 보니까 은하수가 또 괜찮은 거예요.
0: 아니 세상에 그래서 그때 굿바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안도하는 것 같더라고.
1: 맞아요. 일단 결정된 상황이고 1번 트랙
0: 아 결정해놨었구나.
1: 1번 트랙이 네. 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그때 상황이 굿바이는 결정됐는데 은하수를 투 타이틀로 하냐 마냐를 고민 중이었어요.
0: 그렇지. 아무리 친구들이 뭐 무대 보고 놀리고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음악 듣고 나서 그냥 완전 본능적으로 좋은 것들이
1: 그쵸.
0: 정답일 수 있거든.
1: 엄청
0: 또.
1: 직관적으로
0: 맞아, 맞아.
1: 들은 거니까.
0: 맞네요.
1: 그래서
0: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로 나온 거 후회는 없으시죠?
1: 전혀 없습니다.
0: 너무
1: 재밌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하수가 민석 씨에게 좀 도전 의식을 심어준 노래.
1: 이게 브릿지 부분이
0: 네.
1: 진짜 높아요. 높고 길고. 그리고 또 전조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당장에 또 다이어트 중이었고 그러니까 여러 이 악조건 속에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해낼 것인가라는
0: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보면 라이브 하기가 힘들다
1: 빡스
0: 네네
1: 그 힘들다
0: 빵이 네. 너무 세다
1: 네네
0: 라는 의견이군요
1: 빵이 너무 세요
0: 아니 근데 타이틀곡 투표받았을 때도 은하수가 간발의 차이로 우승하긴 했었었네요.
1: 맞아요. 근데 확실히 사유나라가 그 도입부가 너무 괜찮아.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0: 굿바이가.
1: 일단 신나고.
0: 그쵸.
1: 아, 굿바이가. 그래서 그 곡을 더 많이 소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아, 이렇게 좀 본인의 뭔가 좀 도전 의식을 심어준 노래.
1: 네.
0: 오늘 한킬에서 최초 공개,
1: 네.
0: 라이브 최초 공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1: 그쵸.
0: 오늘은 어떻게 뭐 제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질문 아니고 괜찮으실까요?
1: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일단 최선을.
1: 네.
0: 그러면 일단 민석 씨 다시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곡 난이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라이브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민석 씨 노래 잘하는 건 뭐 너무나 잘 아니까 박소연 님이 은하수 전조 부분 진짜 제일 좋아요 라고 하셨고 정말 뭐 굿바이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은하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그럼 민석 씨의 은하수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수금지와 목토 천해다 라고 해주셨고 네. 노래 듣는데 은하수 펼쳐짐 이거 라이브 맞아요 믿을 수 없어 꿈을 꾸는 걸까 그냥 음원이잖아 라고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은하수 라이브 듣고 너무 청량해서 우리 집 온도 10도 내려감 전기장판 틀었음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까 5도 내려가신 분 같은데 합이 지금 10도 내려가셨고 아. 라이브도 레전드인데 민선님 콧대 뭐예요 미끄럼틀 타도 돼요 라고 하셨는데 타도 될까요?
1: 마음껏 타세요. 네,
0: 네 마음껏 타시라는 네네. 답변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앨범 전곡 중에 두 곡 라이브로 들려주셨고 네. 이제 남은 한 곡이 있죠. 여름 편지.
1: 아 이 곡이 근데 되게 뜨겁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막상 또 두 곡.

0: 테이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 맞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만큼 이렇게 두세 테이크 만에 한 곡을 갔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0: 근데 이게 저도 막 많이 끊어서 가는데 네. 이게 그 대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 호흡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네.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딱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1: 그 마음에 든 만큼 또 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민석 씨가 여름 편지 작사에도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 좀 특히 애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0: 그 후렴구에 네. 남에겐 쉬운 문장 쉬운 단어 아직 내겐 너무 어려워요 그대 좋아해요 언젠간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1: 요 부분, 네. 이 좋아하는 요 부분 한 소절로 불러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탁드려도 좀 될지.
0: 아, 그럼요.

0: 튠 걸려 있네. 튠 걸려 있어. 목소리에 튠 걸려 있어. 어,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 세상에. 대단하고. 아니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 라이브 두 곡 해주신 것도 좋아하지만 네네. 이런 또 한 소절 라이브 때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1: 아 근데 진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만큼 네. 되게 감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청에 또 응해주시고 네. 우리 잡채님께서 네. 직관적인 또 닉네임인데

0: 최성곤의 네가 좋아인데 요거 네. 한 소절 라이브로 갑작스럽게 말씀 드리자마자 바로 훅 들어왔습니다.
1: 아니 이게 되게 딱 보고 있으면은 그 요즘 말로 이제 킹 받는다라고 그러나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부분들이 네. 저도 재밌게 봤어가지고
0: 요즘 또 릴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고
1: 완전 대세죠.
0: 아, 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게 부러워. 이게 탁 뭔가 시켰을 때 망설임 없이 갈 수 있는 거, 고할 수 있는 거.
1: 그리고 최대한 그 감성을 실어봤는데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껏 이 뭔가 킹 받는 감성을 좀 실어보고자 했는데
0: 어느 정도 이게 의도한 바가 100%는 아니라도 딱 약간 이제 와닿았어요.
1: 아, 그래요?
0: 느껴졌어요.
1: 다행이다,
0: 우리
1: 다행이다.
0: 단발보영룩의 오정세 배우님이 네네. 불렀다는 이 릴스, 핫한 릴스 한번 해봤고 네. 달보들의 하다님, 오빠 저는 타이틀곡 은하수에 투표했어요. 근데 굿바이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웃기죠. 아무튼 여름지 파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빠 무대 서면 팬들한테 하트 크게 날려줄 때 자꾸 동그라미 모양으로 날려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진짜 웃기고 너무 귀여워서 납치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네. 알고 계셨나요?
1: 아, 이것도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그 혹시나 네. 요쪽이
0: 좀 심하게 노출될까봐
1: 툭 튀어나올까봐 이렇게 완전히 자신감 있게 올리지 못하는
0: 이해해.
1: 근데 항상 그 순간에만 아차 싶고 집에 가서 늘 까먹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하트를 하려면 손을 좀 더 올려야 돼.
1: 그쵸.
0: 그래가지고 이게 툭 뭔가
1: 근데 요새 반팔을 많이 입었거든요.
0: 그치 그치. 여름집 그러니까 상이니까
1: 네, 멋있게 딱 하고 싶은데 과감하게 혹시나 이렇게 네, 반가워할까봐
0: 배려 넘치네.
1: 조심하는 거죠.
0: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동그라미가 네네. 소극적인 팔 때문에 동그라미가 만들어졌고
1: 그쵸.
0: 이것조차 우리 팬분들을 배려해서 그런 겁니다.
1: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0: 그쵸. 얼마나 하트를 주고 싶겠어요. 네네. 근데 또 다른 곳이 툭 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한해 키스터 라디오 여름집 상으로 돌아온 김민석 씨와 함께 놀라운 초대서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인데요. 아유. 마지막 사연 민석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 유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계절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민석님, 여름을 담은 이번 앨범 세 곡 다 너무 좋아요. 얼마 전 인별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늘 일상의 BGM으로 민석님이 가진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큰 위안과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민성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동입니다.
0: 진짜 감동과 위로의 문자였는데 네. 뭐.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김민석 씨의 여름 편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밤송이님, 민석님 라이브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셔서 라이브 해주시면 좋겠네요. 목소리가 보물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아, 그쵸. 이 라이브 당연히 너무 좋았고, 그 이 밤에 사실 11시 넘어가지고 이 두 곡 라이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난이도가 또 있는 곡을 너무나 또 멋지게 라이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다 느껴주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뭐 또 이렇게 사석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다른 대화를 또 그때 있었던 일도 좀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재밌는 초대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한로루의 영영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랜서인 분들도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나중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 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제거해 나가는 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된 신곡입니다. 예린의 조각별 듣고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나랑 2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동생. 늘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훌쩍 자라서 수험생이 되었다.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 대신 보호자 역할을 자주 했는데 내일은 대학교 입시 설명회에 가게 됐다. 전에 갔던 학교 행사나 면담보다 몇 배나 긴장되고 어깨가 무거워진다. 동생의 앞날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는 내일의 맛. 수제버거의 트러플 감자튀김.

페퍼톤스 원곡의 행운을 빌어요. 잔나비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오늘은 뭉게구름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6월 9일 화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자이로 드랍더 아트, 청취자들에게 기타 연주로 플러팅하는 싱어송라이터 자이로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 김민석의 내가 있을게,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05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

0: 기저귀 금비.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다가오는 날들 앞에 축복만이 있길, 우리 가족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9795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정미조의 석별 같이 듣고 싶은데 틀어주실 수 있나요? 작년 오늘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가지 않을 것 같은 날도 지나고 한 해를 채웠더군요. 아직도 좀 찌르르 아픈 감정이 남아있지만 절망적이었던 감정이 저 멀리 물러서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지만 다시 못 보겠지만 그 사람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신범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답고 가슴 벅찬 멋진 날 되세요. 하트. 이왕이면 평생 손꼽을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날 되시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너무 긍정긍정 해피 바이러스가 가득 찬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까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박현진님도 늘 아름답고 멋진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윤아님께서는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베란다 창틈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카다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리고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 듣고 왔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화요일은 하나의 주제에 상반된 선곡으로 함께하는 밸런스 나잇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아주 가깝다가도 아주 먼 그대라는 의미를 주제로 극과 극 노래 전해드리는데요. 이번엔 아주 먼 그대와 관련한 노래 만나볼게요. 나와 너 사이에 한치의 구별도 없던 연인이 돌아서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별 후에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그대 때문에 눈물 흘린다는 노래입니다. 떠난 그대가 곁에 있다면 세상 모든 걸 잃어도 괜찮다는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이별한 사람과 우연히 다시 만난 애절한 상황을 포착한 성시경과 아이유의 그대네요. 그리고 멈춰지지 않는 사랑으로 아파하는 다비치의 그대를 잊는다는 건까지 세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성시경과 아이유가 함께한 그대네요, 다비치의 그대를 잊는다는 건.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힙!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1: 뭐니 뭐니 해도

0: 보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숲들은 뭐 마트, 주유소 등등등 그냥 딱 정해진 곳에 갈수 있다라는 어떤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폴킴의 가요광장도 여러분들께 그런 안정감을 줄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오늘 1, 2부에는 사연 많이 소개할 거고요. 커피 선물 물론 나갑니다. 3, 4부에서는 사연과 노래와 퀴즈를 넘나들며 제가 또 한번 폴짝 대볼 거니까요. 오늘 폴짝데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최애 가수의 노래들 많이 틀어드릴 거예요. 2시까지 꼭 자리 지켜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We

이야기가 들통이 납니다. 0340번님께서 제주도 놀러가는 비행기 탔는데 뒷자리에 고등학교 동창이 타고 있더라고요. 서로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 잊지 못해요. 너가 왜 여기에 있어? 라는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나면 더더더더더 반가운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를 새로운 낯선 장소에서 만난다는 거 뭔가 운명적인 것 같고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깊을 수가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네 너무 반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7421번님께서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점심시간만큼은 꼭 지킵니다. 12시만 되면 배가 고파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잘 챙겨 먹어야겠죠? 그럼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타임이 잘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남들 일할 때 쉬기도 하고 또 남들 쉴 때 일할 수도 있는 게 프리랜서니까요. 네, 일 들어올 때 해야죠.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전 내향인이라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유. 왜요? 이렇게 서로 알아보고 하면 좋죠. 이렇게 내향인이라고 하면 약간 더 아는 척 해주고 싶더라 나는. 우리 7315번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는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가게 안 오시겠죠? 네. 안 해드릴 테니까 가요광장은 계속 오주세요. 안유라님께서 얼마 전 좋아하는 오빠에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그저 귀여운 동생이지 설레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자로 보일까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요거 어렵다. 요거 진짜 어렵다. 이게 사실 그 뭐 여자 남자를 떠나서 누군가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그 반전 매력을 보여줘서 나를 어필해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 귀여운 동생. 혹시 말을 좀 놔보는 건 어때요? 혹시 존댓말 뭐 오빠 뭐뭐뭐 하세요 이렇게 존댓말을 존칭을 쓰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양해를 구하고 말을 놓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너무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너무 애기가 아니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요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너무 멀어지면 생각에서 잊혀질 것 같은데, 그 밀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잘해주다가 갑자기 탁 사라진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올게요.

0: 10개의 문제 중에서 과연 몇 개를 맞출지 여러분들은 그 몇 개를 맞출지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0부터 10 중에 아무거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자 5분께는 치킨 상품권 드릴게요. 자, 퀴즈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퀴즈메이트들 두 분 인사해보시죠.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니, 왜 이렇게 수줍하시는 거예요? 네. 자, 동물 스피드 퀴즈. 저한테 지금 답이 있습니다. 야, 소리 아무 진짜 말이나 뭐 어떻게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1: 양.
0: 아, 에.
2: 염소.
0: 어. 자, 그 다음에는
2: 코끼리.
0: 이번에는 원숭이인데 내가 죽일 놈이 있지 뭐.
2: 개코 원숭이. 어?
0: 저 이렇게 잘해. 말인데 그 무늬가
1: 말. 얼룩말.
0: 그리고 아
1: 돼지.
0: 어, 얘는 어 제니가 좋아하는 동물이야. 제니.
2: 제니?
0: 블랙핑크 제니가 좋아하는 동물.
2: 강아지?
0: 아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뒤에가
2: 코카?
0: 어? 우! 이거 어 이거는 뭐냐면요. 약간 이렇게 어 조그매. 되게 조그맣고.
2: 미어캣?
0: 오! 이렇게 잘해. 목이 길어요.
1: 기린.
0: 그리고 아 마지막
1: 호랑이.
0: 아 이거 말로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다. 아 코카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1: 코카? 그냥 호주에 있는
2: 만지면 안 되는 동물?
0: 아 그래요? 나 코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나 봐. 제니가 좋아하는 거 말고 아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잘 찍고 계시죠?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스테이시의 테리베어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폴킴이 설명하고 제작진이 맞히는 동물 이름 스피드 퀴즈. 과연 제작진분들은 몇 개를 맞힐 수 있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60초를 넘어간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중간에 문제 한 개를 빼먹었어요. 네, 방금 힌트 드린 거예요.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빛나는 아주 완벽한 설명을 듣고 우리 제작진은 총 8개를 맞췄습니다. 정답자 5분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추셨어요. 제가 하나 건너뛴 게 펭귄. 펭귄은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뒤뚱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뒤뚱뒤뚱하는 동물이 펭귄 말고 또 있나요? 잘 없죠. 그래요. 뒤뚱뒤뚱은 펭귄이죠. 너무 귀엽잖아.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9067님의 신청곡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에릭남 피처링 로꼬의 못 참겠어.

앞머리 길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앞머리입니다. 두 번째 뿌리 염색 뿌염 뿌염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혹시 눈썹 염색을 하는 여자친구다 눈썹 염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밖에 네 번째는 뭐 눈썹 펌 아니면은 뭐 손톱 뭐 요런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정말 눈치를 내가 못 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순간 빠르게 눈과 머리를 중심적으로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럼 앞머리예요. 맞죠. 아니 앞머리를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앞머리를 정말 0.01cm 자르고 앞머리 잘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느낌이 다르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 하나 드렸어요. 3147번님께서 운전기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휴게소마다 최애 메뉴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들른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었습니다. 뭔가 예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배고파서 그랬던 걸까요? 풀킴님은 휴게소 음식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제가 뛰어놀 거예요. 폴짝데이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답 보낼 준비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래 듣고 좀 이따 만나요. 5978님의 신청곡 치스비치. 이거 좀 되게 어렵다. 치스비치 치즈 스텔라장 러비 방문치의 Summer Love.

그런데 그 신발이 유행을 했습니다. 네. 고가의 신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안 사고, 네. 신발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샵에 저희 선생님께서 그 신발을 탁 신고 나타난 거예요. 여자 선생님인데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남자 사이즈처럼 보이긴 하고 그런 큰 와이드한 신발이었는데 검정색으로 신고 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신발 너무 좋아요. 폴님도 사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비싼데 안 사야지. 근데 갈 때마다 쌤이 그거를 신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그 집에 계신 분께서 사고 싶으면 집에 있는 한 켤레를 버리고 사라 라고 하셔서 결국 못 샀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바닥만 보고 다니더라고요. 그 신발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네. 아직도 못 샀습니다. 3년이 지나서 지금 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거 뭔지 아시죠? 그래요. 우리 신발 얘기 그만하기로 해요. 5824님께서 우연히 직장 동료분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고향 친구랑 전화하는 거 같았어요. 지방분인 줄 몰랐거든요. 제가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사투리가 지금 정말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막 습득한 사투리와 친구들 사투리랑 제 사투리

는 폴짝데이입니다. 김주리님께서 폴킴님은 누구의 덕후였어요? SES, 보아, 장나라, 최애 누나 한 명만 뽑으라면 나는 못 뽑아. 왜 자꾸 한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왜 한 곡을 뽑으라 그러고 왜 한 음식을 골라야 하는 거죠?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못 골라 진짜. 저는 아 어떡하지? 그래도 저의 첫 아이돌, 제 인생 첫 아이돌은요 SES가 맞습니다. 보아 누나 미안해. 부리부리님께서 우리 아들은 공룡 덕후입니다. 요즘 아들의 덕후력 때문에 우리 집은 온통 공룡이에요. 장난감, 신발, 옷, 식기, 심지어 욕실 슬리퍼까지 공룡이 도배했어요. 폴킴님도 어릴 때 공룡 좋아했나요? 아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아이들은 진화한 것 같아요. 요즘 태어난 얘들은 머리도 작고 팔다리도 길고 그리고 공룡 이름들도 외우고, 저 때는 공룡 이름을 외우는 친구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룡의 이름이 다 적혀있는 그런 만화책보다는 그 당시에는 약간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약간 이런 거를 읽었지, 요즘 애들은 저희 때보다 확실히 네,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무슨 사우루스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빵집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사우루스는. 3982번님께서 매번 퀴즈 시작할 때마다 회의에 들어가서 한 번도 참여를 못했어요. 퀴즈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죠? 아하, 회의에 들어가시는구나. 그 혹시 3982번님 머리 길이가 어떻게 되세요? 머리가 좀 긴 편이신가요? 짧으시다면 가발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머리를 덮은 이 귀 안쪽에다가 네, 이어폰을 하나,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꽂고 회의에 오른쪽 귀로 회의를 들으시고 왼쪽 귀로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4부쯤 나오거든요. 한 1시 30분 이후에 하니까 그때 네, 블루투스 이어폰 네, 렛츠고. 폴짝데이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2구역 덕후왕 선생님들. 폴킴의 가요광장 별그램 통해서 미리 공지 드렸는데요. 와우, 댓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어요. 가요광장의 덕후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리 참여 못한 분들 지금 문자 주셔도 됩니다. 내 최애 가수 마음껏 자랑해주시고요. 또 폴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최애 곡도 신청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뭐라고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누구죠? 네. 맞아요. 또 이렇게 팬분들은 항상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찾아서 와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미안한 순간들이 참 많은데 또 고마움은 당연하고 근데 또안 오면 서운하고 제 마음 뭘까요? 네. 우리 덕질하는 나그네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폴킴의 어디셔널.

아이오아이의 소나기 듣고 왔고요. 노래 듣기 전에 내드렸던 펄짝 퀴즈 정답 발표해볼게요. 아이오아이의 신곡 제목은 바로바로 2번 갑자기 였습니다. 아니 이 노래 저 약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약간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아시죠? 네. 집에서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 추첨해서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정답 보내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물 못 받아요. 보루미님께서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저의 최애는 윤두준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 12월 4일 아무 생각 없이 음악방송을 보다가 청춘 만화의 남자 주인공 같은 여섯 남자들에게 홀딱 반해버렸죠. 그 중에서도 야구 잠바를 입고 열심히 춤추는 누순 오빠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던 레전드 무대 비스트의 뷰티풀 이 노래 틀어주세요. 아 가요광장에서 제 최애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가요광장에서 윤두준이 만나고 싶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 하이라이트 분들 뵌적몇번 있거든요. 네, 우리 요섭 씨랑 또 방송도 몇번 했었고, 네, 요섭님 나와줄 거죠? 메이야님께서 저는 시아의 덕후인데요. 15년 만에 시아가 완전체로 활동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시아 콘서트를 가르고 아프지도 않은데 좋대도 했던 그때가 많이 떠오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아의 근원 목소리 신청합니다. 시아 목소리는 언제나 힐링이고 행복이에요. 아, 정말 노래방에서 그 예전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 저의 베스트 프렌드의 전 여친이랑 같이, 네, 한창 같이 노래방을 다니던 시절에 그때 그 친구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고음을 진짜 잘 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항상 가서, 예, 시아님 노래를 부르곤 했었죠. 잘 지내니?

0: 있어. 오후 2시에 딱이야. 딱 좋아.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습관.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우리 식식이들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엔 조정 식식. 저 조정식의 FM 대행진. 나 이제 곧 넘버원이야.
2: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0: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화요일 1부 박수현 씨. 작년엔 퇴근길에 듣던 언니 목소리를 지금은 8개월 아기가 흘린 밥풀을 주우며 듣고 있어요. 하하하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 순간이 그리워질 날이 또 오겠죠. 내년 이맘때쯤엔 뭘 하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듣고 있을까요? 아, 확연히 대조가 되는 작년과 오늘의 풍경. 박수현 씨, 근데 아기가 이유식도 빨리 시작하고 또 밥을 벌써 먹기 시작. 와, 진짜 요즘 아이들 빠르다 빠르다 한데 말이죠. 수현 씨 아기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요. 아기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일찍 밥 먹고 어쩌면 집 앞 놀이터에 나가 계실지도 모를걸요. 아유, 아이.

러미러미 이지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형제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누나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박성민 씨.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맛있는 게 생기면 동생들부터 챙겨주고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도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기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미국에서 보냈던 고된 대학원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인 성당에서 나를 잘 챙겨주셨던 수녀님께 감사의 의미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수녀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1: 제가 아는 대학원생이 있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한국에 가서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 손을 꼭 잡고 곁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니 지나온 시간이 하나 둘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둘이서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 변치 않고 끝까지 남은 건 그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 나의 가장 큰 행운은 바로 너야.

Beautiful Day 어반자카파였어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유병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후기 읽어드릴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선물처럼 찾아와 준 우리 아기 범순이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태명이 범순이냐고요? 태몽이 호랑이 꿈이었거든요. 나의 아내 한나를 위해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한나와 한나를 닮아 누구보다 사랑스러울 우리 아기

0: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사랑하기 좋은 날 뉴진스 슈퍼내추럴.

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4부로 이사 갔잖아요, 어제부터. 어디 안 갔어요? 4부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땅스

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오늘의 기쁨, 슬픔, 억울, 짜증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한 달 만에 밝을 때 퇴근했어요. 세상이 아름답고 뭐랄까 쇼생크 탈출 그런 느낌? 자유, 프리덤, 언니 이 느낌 아시죠? 제가 아니면 누가 알아요. 아주 그냥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그 가뿐한 기분. 내가 지금 걷는 건지 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발걸음. 어떤 감정이든 정확히 읽어드리고요. 아내가 자동차 접촉사고 났다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버럭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이게 먼저였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그래도 곧바로 깨달으신 거죠? 아, 그럼 된 거예요.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 고백만 하시면 돼요. 어떤 기분도 위로해 드려요. 무엇이든 공감해 드립니다.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작디작은 수잘데기 없는 것 같은 별거 하는 이야기도 괜찮을까? 괜찮죠. 그 사연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이 50이고 이도 안 좋다. 이 씨들아, 김 씨는 살코기 좋아한다고. 아, 이거 저희 집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있는데 저희는 이 씨와 강 씨의 대결? 뭐 이런 대결이거든요. 제 동생이 늘 그래요. 아, 난 정말 강 씨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이 씨들 너무하네요. 살코기 주세요. 다음부터는 김 씨에게. 0911 살코기 맛있잖아요. 그죠? 신혜경 씨. 전 우리 강아지가 너무나 귀여워서 맨날 발냄새 맡고 뽀뽀도 하고 엉덩이도 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보고 변태래요. 아, 귀여운 건 못 참지 않나요? 다들 안 그런가요? 강아지 꼬순내가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데요. 웃음 웃음 하트. 이런 걸 보고 변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반려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중 저는 90%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강아지 꼬순내 맡고, 아니 뽀뽀하고 엉덩이 무는 거, 요거는 조금, 요거는 취향 따라.

신승훈 어긋난 오해 또 어떤 분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까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오, 정말 어린 청취자가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역시 나이답게 두 줄밖에 없어요, 사연이. 뭘 공감해 드릴지 읽어볼게요. 5085.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학교 가기 너무 귀찮아요. 유유. 친구들이랑 만나는 건 좋은데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하하. 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거 진짜 그쵸. 아니 수업을 오후 1시쯤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아침에 늦잠 실컷 자고 일어나서 편안하게 아침 먹고 편안하게 샤워하고 편안하게 책가방 들고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등교 시간이 그렇게 빠른 걸까요? 근데 있잖아요. 4학년

착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어떻게 오늘은 밥값 좀 했어? 그러면 다음번엔 그러세요, 박경훈 씨. 오늘은 밥값 좀 했어. 어이, 그럼요. 밥값도 하고요. 후식값도 하고요. 다 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밥값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거래처 사장님 반응 한번 좀 봅시다. 고윤아 씨, 닭볶음탕을 했어요.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몇 백만 뷰 인기 레시피를 보고 따라 했는데요. 손맛 차이일까요? 왜 저는 맛이 부족한 것 같죠? 파는 맛은 역시 사서 먹어야만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저만 이런가요? 아니요. 이런 분들이 제가

가게 튀기려 한다는 대답에 눈을 밝히셨다. 그리고는 기름 앞에 바짝 앉으시더니 새우 튀기는 걸 재미나게 구경하셨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었다. 동심의 근원은 호기심이라고. 갓 태어난 아이에겐 바람의 감촉도 햇살의 따사로움도 세상 모든 게 놀랍고 신기한 것 투성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움은 줄어들고 궁금한 것도 없어지면서 점점 늙어가는 걸 체감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아직 소년이실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새로움을 발견해내시니까. 감사하게도 나 역시 호기심 DNA를 물려받았다. 팍팍한 서울살이로 빛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나는 이 DNA를 소중히 지켜내기로 마음먹었다. 할아버지처럼 일상 속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말이다.

풍경, 최백호, 주현미 두 분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합격하실 확률이 높죠. 하지만 또 40%는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떡하지? 40%면 어떡하지? 이러면 진짜 불안해서요. 면접을 마치고 왔는데도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몸을 약간 피곤하게 하시면 좋아요. 나가서 러닝을 하고 오신다든가 그냥 왜 옷장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맘먹고 좀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몸을 좀 고단하게 한 다음에 샤워하고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그럼요. 6216 영양제 선물 보내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윤성주 씨, 대학생 딸과 함께 캠퍼스 산책을 했습니다. 딸이 다니는 강의실과 늘 걷는 길 함께 둘러보니 어린아이 같던 딸이 어느새 멋진 대학생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그러셨군요. 이건 윤성주 씨도 참 좋았겠지만 따님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영양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K-윌 은지원.

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MD 라보라토리스 에이지엑스 세럼,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지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도겸의 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애써 세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짜증날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인 거겠죠. 중요한 건 이렇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다시 방향을 잡는 힘, 다시 중심만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계획에서 어긋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그걸 되게 즐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계획이란 걸 살면서 많이 세우고 살진 않아가지고 계획을 정말 세우는 일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뭔가 큼직큼직하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틀은 있는데 정말 계획형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변수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즐거움? 짜릿함? 그런 거를 많이 즐겨요. 물론 이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데서 오는 실패나 뭐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있을 순 있긴 한데 뭐 그러면 또 그런 대로 그럼 나 이번에는 나한테 좀 잘 안 되는 일이었나 보다. 경험 삼아서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계획형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21세기 생활백서 출연하는 박철규 아나운서 같이 정말 꼼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 계획이 틀어지는 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이게 잘 안 풀리면 저 길이 있겠거니 하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수요일. 수요일에는 좀 짜증이 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살짝 지쳐있는 시기거든요, 수요일이. 제 생각에는 가장 지칠 때가 목요일 같고 수요일도 살짝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짜증보다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흘러보내자. 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전히 항상 그랬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1: 어반자카파 빈지노가 함께 부른 서울밤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학교 가기 전에 수영 수업을 듣고 가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자유형을 마스터하래요. 아유, 우리 은채 학생. 아이고. 와, 근데 대단하다. 이게 수영이 엄청나게 그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면 정말 체력이 많이 길러지긴 하지만 그 하는 그 순간에는 진짜 하고 나면 배도 엄청 고프고 막 잠이 쏟아지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러고 학교까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근데 또 아, 이걸 루틴처럼 하다 보면 체력이 많이 길러지긴 할 거예요. 우리 공부하느라고 힘들 텐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채 학생님. 노래 듣고 올게요. 크러쉬의 나빠, 프라이머리의 러브.

저희들이 이 라디오의 매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말이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민망하니까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저스틴 비버의 노래 Love Yourself.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9위 에이핑크 미스터츄 7위 아이유 나의 옛날 이야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이 두 곡 다 이 시기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2014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네요. 특히 이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을 당시에 많이 들었었고 그때 막 아이유의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도 나요. 단발을 하면은 나도 똑같이 단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되게 하늘하늘한 옷을 많이 입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막 따라서 괜히 입어보고 싶고 참 어릴 때는 그 아이돌 그리고 가수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 코너는 자꾸만 이 참 시간을 세월을 느끼게 되는 그런 코너인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2014년 6월 2주차에 뭐하고 계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 이때 6월이면은 아마 방학이어가지고 한국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성일영님 귀농한 지 한 달 됐는데 너무 좋네요. 푸릇푸릇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귀여운 길냥이도 자주 볼 수 있답니다. 귀농하셨군요. 제가 대구에서 지역근무를 할 때 교양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귀농하신 분들을 모아서 막 그런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표정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뭐 도시 생활에 질려서 이제 귀농을 했다 이런 분들이 꽤나 계셨는데 아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도 이제 언젠간 도시를 떠나서 그렇게 귀농을 하는 일이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성일영님께서는 귀농하셔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많이 많이 앞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17님 계속 자취를 하다가 본가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어제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부엌에서 요리를 해봤는데 이게 요리도 안 하다 보면 실력이 줄어드나 봐요. 와 너무 맛없던데요? 엄마가 짜증

떡볶이가 맛이 없었을... 원래 요리를 잘하시는 건 맞는 거죠? 8527님. 아무튼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소수빈,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소수빈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듣고 오셨고요. 1620님께서요. 좋아하는 선배 언니의 생일이어서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고민입니다. 언니가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공 모양으로 할지 화장품 브랜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쿠션 모양으로 할지 아직도 못 고르겠어요. 유언님 추천은 뭔가요? 와, 고민된다. 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골프공이요. 왜냐하면 물론 화장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할게요.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같이 듣고 올까요?

방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어 문장까지 유쾌하게 익혀볼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릴게요.

번째, 다들 꿈같은 삶을 사네요. 두 번째,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죠. 세 번째, 다들 빛나는 무언가를 좇고 있네요. 네, 미국 아티스트 코리 웡의 2020년 곡이고요. Golden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코리 웡은 참고로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프로듀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곡의 피처링으로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코디 프라이가 참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다들 꿈 같은 삶을 사네요.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지 예상해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Looking all around at the people I see. 내가 보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이런 느낌이죠. 내가 보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Everybody's living the dream. 이 문장입니다. 다들 꿈 같은 삶을 사네요 라고 해석되는 미션 문장이에요. Everybody's living the dream. Everybody's living the dream.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모두들 꿈을 산다 라는 정도가 될 텐데 그만큼 꿈 같은 이상적인 삶

저도 모르게 막 따라하게 됩니다. 코러스 부분인데 Everybody's running,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golden 이렇게 불렀어요. Everybody's running,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golden 반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 부분만 표현을 알려드린다면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이게 남거든요. 모두들 빛나는 무언가를 조치면서 달리고 있네요. 다들 빛나는 무언가를 쫓고 있네요. 라는 미션 문장이에요. Everybody's running,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golden. 그 다음 이어지는 소절. We won't stop running till we get the something golden, golden.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Till we get the something golden. 우리가 빛나는 그 무언가를 얻을 때까지요. 왜?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펑크나 재즈나 팝적인 요소까지 다 세련되게 잘 섞여 있는 곡입니다. 그럼 전곡 함께 들어볼게요. 코리 웡의 Golden.

0: Living the dream. 두 번째, 어쩌면 저게 나일 수도 있죠. Maybe that could be me. Maybe that could be me. Maybe that could be me. 세 번째, 다들 빛나는 무언가를 쫓고 있네요.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Everybody's running after something golden.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리듬에 맞춰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불러드네요. 에스파 레모네이드 신청할게요. 그쵸, 사랑을 시작하면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긴 하죠.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화숙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에스파 레모네이드.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005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해야 했던 일이 이 새벽에 생각났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라이즈 임파서블 신청합니다. 이거라도 틀어줘요, 제발! 그럼요, 다행이죠. 내일 생각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이즈 임파서블 들으시면서 해야 하실 일 꼭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1852님, 이 시간에 저는 혼자서 홈트를 한답니다. 너튜브에 땅끄부부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알려주는 홈트 따라하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알죠, 알죠. 와, 저도 이분들 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아, 근데 진짜 홈트가요, 은근 운동 진짜 많이 되지 않나요? 저는 티판인가? 아무튼 허리 운동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약 한 20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그거 한번 따라하고 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서

0: 7번으로 전화를 해. 야 말도 마. 나 진짜 아침부터 열받아가지고 책상 확 다 엎어버릴 뻔했어 진짜.
1: 왜 누가 뭐라 했어?
0: 아 몰라. 진짜 말도 하기 싫어 진짜.
1: 아 그럼 이따 저녁이나 먹자. 끝나고 내가 니네 회사 앞으로 갈게. 콜?
0: 콜?

0: 어떤 것 같아?
1: 버벌진트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최고의 위로는 맛있는 음식이었고요.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진짜 메소드 연기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오버

0: 아저씨가 그런 캐릭터예요.
1: 아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0: 그럼요. 나오죠.
1: 아니 지금 상쾌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0: 상쾌하지 않아요?
1: 아니, 놀라신다고요. 아,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규순이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된장찌개가.
0: 아, 그럼요. 아.
1: 이런 진짜 찐 목소리가 숨겨놨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0: 이 곱창이 기름진 걸 먹다가 된장찌개 딱 한 모금 딱 이렇게 먹으면 딱
1: 그러면
0: 속이 확 내려가죠.
1: 그쵸 그쵸. 어. 아 근데 진짜 항상 일이 고되고 힘들 때는 저는 무조건 음식 생각부터 나는데

0: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매번 이제 생각나는 음식이 달라요. 네. 아, 이번 주 뭐 먹지? 이러면서 둘이서
1: 아,
0: 막 누워서
1: 설레겠다.
0: 얘기하죠.
1: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뭐 드실 거예요?
0: 이번 주에요. 지난 주에는 치킨을 먹었거든요.
1: 네.
0: 이번 주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1: 아, 생각만
0: 뭔가
1: 해도
0: 한창 많이 먹을 때는 네. 마라샹궈를 일주일에 진짜 한 두 번씩 먹었어요.
1: 마라샹궈 너무 맛있죠.
0: 그

0: 저도 이제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소울푸드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1: 아, 떡볶이. 진짜.
0: 근데 저도 마라 종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마라탕, 마라샹궈 좋아하긴 하는데 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뭐 기분 탓이 아니겠죠? 그걸 먹고 나면 다음날에 엄청나게 붓고 또 그 다음날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그 붓기가 그냥 살로 굳어지는 느낌이 맞아요. 나요. 에휴.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내일 또 굶어야 되잖아. 에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라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제일 맵기 강하게 해서
1: 오, 그 매운 걸 잘 드시나 봐요.
0: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나면서 먹는데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0: 싸고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

거 아니에요? 저는 래퍼예요. 폴킴 씨는 발라드 아니에요? 아니 폴킴 씨가 뭐 음악적으로 훌륭한 아티스트라는 건 알고 있지만 폴킴 씨가 랩으로 유명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폴킴 씨 좀 그러게요. 조금 좀 기분 안 좋네요. 저 폴킴 씨 몇 년생이에요? 저 폴킴 씨가 아무래도 뭐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부터 저는 이미 래퍼였어요. 이 J6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온 지는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예, 좀 혹시 그 가요광장 들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폴킴 씨한테 저한테 도전

0: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댕진. Thank you.
1: 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게시판에서도 이제 뭐 랩에 있어서는 조금 뭐 폴킴 씨가 뭐 제가 아직 폴킴 씨의 1년식도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폴킴 씨가 좀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강하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혹시 좀 까불지 말라고 좀 부탁드려요. 랩으로는 까불지 말라고 좀, 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그 연배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또 동생이니까. 저 고3 때 고1 동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그 랩으로는 까불지, 저도 발라드로는 까불지 않을게요. 네. 기대되네요. 기대되네. 오랜만에 경쟁이 기대되네요. 둘 다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그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농구하면 떠오르는 이승환 씨의 노래, NCT 드림이 리메이크도 했었던 다 같이 주문을 외우게 되는 바로 그 노래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연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수요일 오늘 4부 또 최태성 선생님 오시는 날입니다. 누구보다 에너지가 가득한 분인데요. 별별 히스토리, 재밌는 역사 이야기, 또 에너지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9시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7868님이 어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네가 좋아. 예,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좀 빠르게 빨리 치고 가고요. 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인별그램 KBS 쿨 FM FM 대행진, 네, 인별그램 꼭 좀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가 좀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우리 또 람PD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정윤님, 식디, 니가 좋아 보라로 보다가 너무 놀라서 끄고, 콩으로 듣기만 했는데, 자꾸 제 그 별스타그램 피드에 나와요. 제발, 그만 좀 나와요. 라고 정윤 씨가 남겨주셨는데요. 행복하게 봐주세요. 네, 또 이렇게 같이 또 우리 오전에 행복하자고 한 거잖아요. 네, 같이 짐을 짊어져야죠. 네. 자, 바로 조정식식 음악 퀴즈부터 갑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음악 퀴즈. 자, 먼저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936님이 제가요, 저요, 주문을 기깔나게 외워볼게요 하셨거든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음성이 잠 깬 지 좀 되셨나 봐요.
2: 아, 예, 조금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출근하셨어요?
2: 아, 지금 남편 차 타고 가고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그 남편분이 평소에 좀 우리 그 7936님 노래를 좀 잘한다고 하나요?
2: 아, 그건 아니지만 예, 나름
1: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우리 같이 부르면서 같이 잠 깨고 또 기분 좋게, 그죠?
2: 네.
1: 네, 오늘 노래 자체가 또 신나기 때문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정식

0: 게임의 소재로 활용되며 예능 추억을 소환하는 아이템이자 음식 배달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1번 철가방, 2번 식디 네가 좋아 또 할 건 가방, 3번 넌 나만 바라방. 네. 세 개 보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싹쓸이의 여름 안에서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1: 또 골을 잡아?
2: 예스! Yes.

네,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싹쓸이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고요. 현재 시간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청취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철가방이었습니다. 네, 예능

구아방이라고. 옛날 아방이라고 해서 구아방. 아, 이거 또 아시는 형님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많이들 불렀었는데. 자,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오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 FM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운영사무국 제공입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8: 2656님, 다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서 다이어트 중인데

0: Uh-huh.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 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 AI 안경과 일반 안경이 구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생긴 게 비슷하던데.
1: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런 안경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질 예정이거든요. 사용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악용될 수 있는 점들을 예방할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둑도 그래요. 편법이나 꼼수는 진짜 실력, 진짜의 실력을 이길 순 없죠. 모두들 전공법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0: 형님 말씀처럼 편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정직하게 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습니다. 어떤 그 꼼수, 그런 무슨 편법 이런 것이 없다는 것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 완공물이 오늘 그 저기 유럽 스페인
0: 네.
2: 어디 바르셀로나에서 공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2: 그네입니다.
0: 네. 그네님. 바르셀로나라면 혹시 뭐 가우디 성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의 어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좀 이름이 어렵네요.
0: 네네.
2: 그 역사적인 건축물의
0: 기침이 좀 굉장히 좀 남성적이시네요. 네. 깜짝 놀랐네.
2: 제가 말해도 될까요?
0: 죄송합니다.
2: 그 역사적인 건축물의 중앙주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 이것이 마침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성당 건축을 위해 첫 삽을 뜬 것이 그 1882년이니까는 무려 144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0: 144년 만에.

0: 너 어떠십니까?
1: 스고이.
0: 아 좋다.
1: 스바라시.
0: 대단하다.
1: 기모찌.
0: 아 좋다.
1: 좋다.
0: 하이. 이렇게 아무래도 또 뭐 이렇게 그 일본어로 쭉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1: 아리가또.
0: 아 고맙다.
1: 아리가또.
0: 그래서 또 말씀을 하이.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까지 해서 지금 뭐 전 세계 또 리더들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노래는 우리 다카이치 총리님은 어떤 노래 좀 좋아하세요?
1: 아 아이돌.
0: 아 아이돌.
1: 아이돌. 한국 아이돌.
0: 일본에서 또 인기가 많았던 한국의 아이돌 노래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보아상.
1: 아 보아.
0: 아 보아.
1: 아 보아. 아 스고이 싱아.
0: 거의
1: 스고이 싱아.
0: 명사 위주의 화법이신데 다카이치 대단한 한국의 가수다 보아. 네 보아의 아이. 아틀란티스 소녀 우리 다카이치 총리님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고 다카이치 총리님 바이바이 사요나라.
1: 사요나라. 아 정식당 바이바이.
0: 바이바이.

하나로 월드컵은 KBS. 전 이제 오늘 그 무지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자꾸 제 티셔츠를 가슴에 정말 이 티셔츠를 입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 11시죠. 네, 체코와의 경기, 우리나라 대표팀의 첫 경기가 펼쳐지고요. 네, 또 KBS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퀴즈 고스톱 도전도 계속 받고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곰팡이 제거제 이 네 개의 선물 중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퀴즈 고스톱. 우리 그 선생님, 구구 선생님과 함께 맞붙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도전장 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8시에 바로 모시겠습니다. 문자 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고요. 또 축하받고 싶은 사연들도 남겨주시면 이따 축하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정식이랑 옴뇸뇸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 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메론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옴뇸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스스로가 귀여워 보일 때가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메론맛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떨 때 좀 귀엽다고 느끼시는지. 김소연 씨, 춤을 너무 못 추지만 잘 추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울 보며 연습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아이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저 같은 경우에도 네가 좋아 이제 어제 했잖아요. 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밤에 그 이제 집에서 입는 홈웨어,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상탈한 상태로 제가 런스루 리허설을 합니다. 드라이 리허설을 해요. 관객이 한 명 있고요. 그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럴 때 그 아침 FM 대행진을 위해서 밤에 드라이 리허설, 런스루 리허설을 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저도 좀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노력형 DJ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3417님, 헬스장에서 젊은 여성분들이 죄송한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할 때

절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저 귀엽죠? 라고 하셨고요. 귀엽네요. 진짜 그 안윤상 형님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포인트 딱 해가지고 회사 가서 한 번씩 보여주고 하세요. 반응 좋을 거예요. 조은정 씨, 아이스크림 먹을 때 혓바닥 색깔이 빨갛게 까맣게 보라색으로 진해질수록 행복해하는 내 모습 너무 귀엽다. 이게 진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혀 색깔 바뀌는 아이스크림 먹고 계속 그 거울이나 유리창 앞에서 이렇게 혀 내밀어보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 친구들 막 계속 보여주고. 0116님, 블루베리나 딸기를 포장하면서 이건 특대, 이건 대과 이렇게 분류하다가 너무 크고 예쁜 열매를 보면 혼자 너는 특대다 하고 칭찬해줄 때, 비슷한 걸로는 막 이런 거 딸 때 이거는 아빠 닮았다, 이거는 엄마 닮았다 막 하면서 이제 그 투영시킬 때, 그죠? 예, 그럴 때도 또 귀엽죠. 4143님, 아이들이 킥보드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막상 놀이터에 도착해서는 미끄럼틀, 그네 타기 바빠서 킥보드에 소홀해요. 그럴 때를 틈타서 제가 아이들 킥보드도 타고 놀이터 한 바퀴씩 쌩쌩 달리거든요. 아직 동심이 남아있는 내 모습 너무 귀여워 하셨고요. 귀엽다니까. 다들 아직 어른이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인 척 하면서 사는 거지 아직 다 애기예요. 0930님, 50 다 돼가는 부부인데 남편이 애기 애기하고 불러줄 때 좋아하는 나 아직 귀엽습니다.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둘이 웃어요 라고 0930님 남겨주셨고요. 0600님, 딸이 수학 100점 받아왔을 때 딸에게는 담백하게 칭찬을 해주고 혼자 속으로 이걸 누구한테 자랑할까 고민할 때, 저는 제가 귀엽다고 생각해요. 이거 소개하겠다. 최혜화씨, 라디오에서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축하 축하 축하

오늘도 식식이들을 축하해줄 수 있는 내가 좋아.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축하 타임 함께 가겠습니다. 자, 4456님과 같이 5km를 뛰는 러닝메이트 홍영 언니가 오늘 생일입니다. 정식이가 축하해주면서 기뻐서 펄쩍펄쩍 더 잘 뛸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다치지 말고 신나게 달리세요. 4456님 건강하게 오래 같이 뛰자고 해주셨습니다. 축하축하축하. 주식 초보 6888님은 새로운 종목에 들어갈까 했으나 야수의 심장을 가지지 못해서 차마 못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10년 감수 축하축하축하. 좋았다, 행운이었다. 7357님의 고3 아드님 환상의 나라로 오늘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수험생 때는 이런 날이 축제고 경사죠. 엄마가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소풍 잘 다녀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소풍 축하축하축하.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30분 먼저 정식이를 기다리는 우리 4258님, 네, 남편분 이강주씨 67번째 생신을 축하축하축하.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영미씨 아드님 남현씨도 결혼을 합니다. 며느리 재현씨 시어머니가 너무 축하축하한대요. 행복하게 사세요. 축하축하축! 2681님은 결혼 3년차인데요 올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국가에서 공인하는 남편이 됐습니다.

서비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FM대행진 조정식의 FM대행진
1: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0: 드리겠습니다.
1: 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영도 그
1: 문구가 어떻게 되나요? 영도 초등학교 영도고 뒤에는 뭐였어요?
0: 제 이름이요.
1: 아, 그렇군요. 이름 지금 그 닉네임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구나.
0: 그리고 알고는 계시는데 이제 까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선생님들

0: 좀 삼촌 좀 바꿔주세요.
1: 좋아요. 주담아 잠시만요. 네. 이 사춘기 아이들이랑.
0: 아니 뭐 도망가도 어쩔 수 없는데 뭐 337 박수라도 좀 쳐야죠. 우리 지금.
1: 아 죄송합니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0: 아 그렇군요. 아, 네. 그 마음이 열리면은 삼촌한테 꼭 좀 얘기해달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그 마스님과 파주의 네. 구구님이 맞붙는데 우리 보배 씨가 마스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구호치로님도 강서 마스님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고. 문제도 잘 푸시라고 이렇게 응원 문자 오고 있고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4승입니다. 벌써 긴장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구구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구구님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갑니다. 아, 이제부터는 경쟁입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구호 연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마스.
0: 구구님이 약간 빨랐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는 구구님한테 기회가 갑니다. 근데 두 분이 동시에 외쳤다 할 때도 오늘은 끝번호가 구구님이 좀 빨라서 구구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님 인지하셨죠?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문제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KBO 두산과 키움의 경기가 열렸던 잠실 야구장이 들썩였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그룹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오늘은 미국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T1의 베이스 캠프 홍대 이곳이었는데요. 요금을 내고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21세기 게임 문화의 핵심 공간. 이곳은 어딜까요? 1번 PC방, 2번 월미도 디스코 팡팡, 3번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 3개 보기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

0: 기다려.
1: 2483님 선물 드립니다. 김승일씨 유감스러운 소식이네요. 아내와 쓰고 있는 각방, 네, 선물 드립니다. 자, 전선아씨 건전한 콜라텍, 이건 왜 보내신거지? 6097님 내가 매일 가는 곳 회사라는 감방. 조금 더 기분 좋게. 우리 이렇게 지금 오전에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이 옳지 않아요. 좀 뭐 발걸음이

0: 소청을 제기했고요. 선관위는 이 소청이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무효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여서 무효라고 결정을 하면 결정한 지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소청인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소청인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0: 단련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근데 목소리나 음성은 타고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는가는 연습이겠죠. 예, 그래서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0: 네.
1: 하루에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이야기를 그렇죠. 전달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훈련,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0: 네.
1: 덕분이죠.
0: 진짜 근데 이제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발성도 좋으시고 뭐
1: 감사합니다.
0: 전달력이 너무 좋으시니까. 네. 우리 그 신우인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별쌤은 어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원래도 잘하셨겠지만 또 강연을 또 이어오시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점점 더 찾게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결론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
0: 그러니까
1: 저는 항상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내용을 푸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쭉 설명하고 결론 내는 것보다는 강연할 때는 먼저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배우는 거죠.
0: 이게 또 방송을 하는 연예인들과 다른 모습이 뭐 어제 이호선 교수님도 그랬지만 앞에 또 바로 그 학생이나
1: 네.
0: 관객을 두고 호흡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1: 많죠.
0: 그게 또 다른 것 같아요.
1: 완전 다른
0: 반응들을 또 바로바로 또 캐치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1: 그 앞에 반응이 안 살잖아요.
0: 네.
1: 그럼 그 시간은 지옥입니다.
0: 맞아요.
1: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뭐 그런 거 본 기억이 이제 최근엔 별로 없으시죠?
1: 거의 없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게 기가 밀리면
0: 네.
1: 끝나는 거예요. 예. 기를 기선을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기분 업 돼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오늘도 네, 하는 건 문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본다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나갑니다.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은 누구를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공간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이황,

0: 들이는데 아주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경왕후 기분이 어떻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어찌 본다면 첩이겠죠, 첩.
1: 네.
0: 아니 우리가 함께 이 집을 이뤄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남편이 그 첩을 드리겠다고 저 난리야. 그 부인으로서는 어떻겠어요?
1: 소외감도 들 것 같고, 네. 좀 질투심도 들 것 같고. 네.
0: 그리고 배신감도 들지 않겠습니까? 어유 이거 뭐 참을 수가 없었겠죠. 이 원경아 누굽니까? 걸크러쉬에.
1: 그렇죠. 참을 수 없지.
0: 네, 너 뭐야? 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태종에 잔소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종이 너무 그 잔소리가 심하니까 그 원경아하고 잔소리를 피해서 아예
1: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러고
0: 잔자리를 네. 옮겨버린 겁니다. 어, 참 이게 의아한 상황인데 아니 그럼 왜 태종은 이렇게 여자 후궁에 집착을 했을까? 아, 이걸 좀 정치적으로 좀 풀어본다면,
1: 네.
0: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자 좋아하는 남자 뭐 이렇게 가겠지만,
1: 네.
0: 좀 정치적으로 풀어본다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경 왕후 그 집안 이제 민씨 집안이거든요.
1: 네.
0: 그 민씨 집안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부인 원경 민

0: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전선에 있는 자신의 부인 원경 왕후의 힘을 좀 빼야 되겠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1: 원경 왕후를 비롯해서 그 집안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서 왕위에 올랐으니까.
0: 그렇죠. 그런데 원경 왕후 이런 태종 행보 마음에 들겠습니까?
1: 안 들죠.
0: 안 들죠. 이러니까 이제 부부 싸움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냉랭한 기류가 한 6개월 정도 흘러요. 그러다가 이 원경 왕후를 더 열받게 하는 남편의 어명이 내려집니다. 뭐냐면 네. 태종이 그 부인 원경 왕후 처소의 그 궁녀와 환관 이들은 이제 원경 왕후 도와준 사람들 아니에요. 20명을 쫓아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원경 왕후의 그 수족을 잘라버린 겁니다. 허허, 이 남편 태종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1: 이건 뭐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카드 뺏거나 막 약간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그런 거 막 야, 표현 좋다. 카드 내놔. 카드 잘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이때도 이 원경 왕후와 태종 사이에 아주 큰 부부 싸움이 있었어요. 그 부부 싸움의 발단이 뭐였냐면 네. 뭐 역시 태종입니다. 문제는 또 역시 여자입니다.
1: 아, 여자 문제입니까?
0: 네. 이번에는 궁녀에게 이 태종이

0: 누구였냐면
1: 어떤 동료죠?
0: 원경 왕후의 몸종이었어요. 나의 몸종을 남편이 왜 그 영화 옛날에 그 한여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 영화를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1: 이정재 씨가
0: 그렇지
1: 맞죠
0: 맞아요 그 주인공
1: 예 네. 네. 이정재 씨가 그, 전도연 씨
0: 네. 예. 그 거기서 이제 일하는 것들 뭐 식모였나 뭐 그렇게 역할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1: 그런
0: 된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원경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녀를 데려다가 너 정신 있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아주 너 정말 잘못된 애 아주 호되게 꾸짖어요. 자 그런데 비사실이 남편 태종기에 들어갔겠죠?
1: 네.
0: 태종의 심기 어떻겠습니까?
1: 불편하죠.
0: 아 당연히 불편하죠. 이게 이게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이게 품었던 여자인데 그 여자를 내 아내가 이렇게 하면
1: 내가 품었으니 이제 더 이상 몸종이 아니다.

0: 그냥 이태중이 열받아서 화를 뻥 낸 거예요. 니 뭐 하는 짓이야! 그 결과 이제 그 중궁전 그 시종들을 다 없애! 다 없애! 라고 해 초강수를 지금 남편이 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부부싸움의 이야기인데.
1: 너무 심각하게 간다.
0: 네, 이 남편이 어찌건 왕이 되기까지 정말 목숨 걸고 뒷바라지 했던 이 분이 지금 이 원경 왕후인데, 아니, 이게 왕이 딱 올려놨더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막 후궁 들이기에 바쁜 이 남편, 게다가 자신의 그 몸종을 낼름 품어버리는 이 남편, 이게, 아,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자중하라. 잘잘못을 따지고 서운함을 말했는데, 야, 계속해서 이 원경왕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너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잖아? 라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 남편 태중

0: 없이 그냥 매일 그냥 전쟁이야 전쟁. 야. 삐그덕 삐그덕. 와,
1: 이게 왕자의 난 이후에 바로 부부의 난으로 가네요, 그죠?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이걸 보면 조선판 부부의 세계. 와, 아니 동지로 서로를 위하면서 조선의 왕과 왕비가 되었는데 고작 한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일 이어지는 이 부부 싸움. 야, 이게 어디로 치달을까요?
1: 전쟁 같은 사람. 나
0: 여러분 이제 상상은

0: 네, 선생님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 문제 정답을 발표해 주십시오.
1: 정답! 퇴계 이황 1번입니다.
0: 자, 오늘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과 큰별쌤의 책 최소한의 삼국지 받으실 분들 명단은 FM대행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큰별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조선판 부부의 세계 coming soon.
0: 핑클의 질투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납니다. 다시 양화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짧게 막히고요. 반대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더 지나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서행합니다. 서부간 서지하도로 일직 방향으로 중간 지점에 지금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서부간 선도로 금천 방향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5km 어렵고요. 반대 서울 쪽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일직 분기점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